그런 유품도 많이 갖고 많이 만들어서 참으로 만드는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만드는데 제적적인 인조를 갖다 양성한다는 그런 과정도 많이 희박한 그런 개념이 실제로 있는데 그것도 밝은 건 아니고 네. 이제부터 발전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요새 내가 이제 참전한다는 사람을 참전한다는 데서는 지금 다섯 가지 오이라고 하는데 네. 흔히들 와가지고 아저씨 공부 잘 안 돼 그런 말씀입니다. 공부 잘 안 돼 안 되는 거 안 한 게 안 되는 게지 뭐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 안 될 때 있나 공부를 하면 공부 잘 되는 것이야 안 한 게 안 된단 말이요. 걔도 저기 공부를 안만 한다는 게 안만 한다는 소리 맞지 안 한다고 말이야 안 한 게 안 되는 게 그거는. 근데 저 공부한 데 5개인데 5개일 중에 한번 지켜볼래. 지금 뭐 첫째 공부한 사람이란 건 아니면 수강한테 도와준 사람은 잠을 안 자고 해야 돼. 그리고 보면 보통 말다해서 이교 경기대에 나가서 경기 쪽 고등학교에 나가서 그 중에 이제 들어 불렀지. 서울대학 들어가는 비결이 뭐

0: 그 질염이 있는 것이 있잖아. 그렇게 이제 아주 안전하게 걸어내지만, 시시한테는 찾지 말아라. 시시한만 차고, 이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빵간다, 빨간단 말이야. 그런 착장 생길 수 같으니. 그러나 잠자는 건, 최대한 시시한테는 찾지 말아라. 정치하는 말인데, 말, 이 얘기 말로 하지 말아라, 말이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말할 거면 화두가 있나? 화두가 안 된단 말이야. 화두가 안 되는 말이야. 이제 말을 하지 말아라. 굳이 무슨 말, 좋은 말, 굳이 말, 무슨 말, 하지 말아라. 그런 공부하는 싸움만 하는 것들이 내려가는 게 싸움만. 슬슬 말하지 말고, 말하지, 무슨 말고, 말하지 말고. 그러고, 실제는 무슨, 무슨 문자를 보지 마라. 결국은 뭐, 부처님 편도 보지 말고, 조사의록도 보지 말고, 뭐, 신문자 띄면 다 바라거든. 문자를 보지 말고, 문자를 보지 말고. 괜히 참으로 참선을 향하고, 우리 자기를 갖다가, 우리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만든 대책이었으니,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복고 심는 의미는, 이 자아를 참으로 만든, 8만 대행계를 다 해도 만든 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좀, 완전히 만든 대책이었으니,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복고 심는 의미는, 이 자아를 처음으로 만든 8만 대행계를 다 해도 만든 것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좀 그것도 뭐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세속적인 무슨 문제에서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절대적인 그런 만든 존재라고,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만든 그걸라도 부처님이 그러나 성령 다 알아도 성령이 안 되니, 그거는. 거기에 그림이 지나가지. 그거 어디 그림이 비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그림이, 아무리 많이 그림 잡힌 사람이 거기에 그림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자아라는 것을 만드는 참, 부처님도 그걸 갖다 참을 조금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말고, 그래서 참으로 참선을 해서만 자아를 갖다 완전히 깨치, 자기 회복을 하려면, 나 불교부터 버리라, 이렇게 하는 불교부터 버려. 불교부터 버리사 되지. 이제 불교라는 것을 앞서 놓고 되면, 불교도 지지에 뛰어가 있구만. 불교라는 것 자체를 만약에 자아, 참으로 깨끗한 그 어려움, 불교라는 자체가 있던 문지다가 말이야, 깨다가 말이야. 그, 뭐, 본인 지어오는, 뭐, 부부오는, 부부는 자체도 깨니까네. 문제 깨니까, 부부부터 버리라. 그러니까 실제 부부부터 버리야. 이 자아를 갖다 완성할 수 있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복싱이. 그 중에, 예수교 하는 사람인데, 대학을 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좀, 이 마침 있어서가 아니고, 찬성을 받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도 교수가 예수교가 큰 꿈이 살펴라.
1: 교수님 큰 꿈.
0: 맞지. 갈게라. 사람 목적이지만 그건 몰라버렸어. 그러니까 내면 참선을 하면 모든 참선한 것은 뭐 예수교다 불교다 이것이 결국 만든 자법인데 자기 회비니까 회비인데 자기 회비라고 하려면은 불교도 불교지 다 버리기만 해요. 오늘 나는 참나라기면 불교부터 버려야 하는데 그 당신만 예수교 좀 예수교 버렸나 예수교 버리고 원래는 저희 아까 그럼 예수교 가십시오. 예수교 훈련 앞에 가니까 있고 자화가 참선이 안 돼. 그래도 그 사람이 안 아프거든요. 오꼬막하게 안 하고 그냥 아픈데 자식에서 참 다 회복을 하고 자기 회복을 하면은 자기가 부르고 버려야 돼. 그때 이제도 보지 말라. 그래도 보지 말라 이 말이야. 어제 화도만 해라. 이날때 공고 그건 셋째는 뭐지?
2: 넷째. 셋째 문제를 보지 말라.
0: 넷째는 뭐지? 과식하고 만드는 지 간식을 절대 하지 말아요. 간식을 많이 하지 말아요. 그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다 먹었던 적이 있는데 자기 이제 건강 유지도 잠도 많이 정도만 이렇게 수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먹어야 되지 말아요. 자꾸 식신도 많이 먹어놓으면 만드는 자꾸 잠만 자고 말이야. 군침에 가서 식곤지 나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30대 먹는 것도 좀 적지 먹고, 적지 먹고. 그런 돈 간식, 일체 간식 절대 하지 말아요. 그 요새 보면 이런 모양인데, 예. 이게 뭐, 배가 터질 정도나, 뭐, 이제, 꿈을 죽는 거지. 배가 터질 정도는 차라리 같이 죽어파니, 뭐, 배 터질 정도는 배 죽는 정도는 배 터질 정도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과한 사람은 말이야. 좀 배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한 그지 건강한 좋은 기억. 건강 제일, 저기, 장수 제일 그게 뭐 소시, 적지 못한단 말이야. 적지 못한, 근데 건강도 좋뿐 아니라, 정신도 좋고, 포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간식하지 말라.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2: 다섯째가?
0: 다섯째가 또 돌아다니고, 뭐 해지면 해놓으면 안 되고, 참, 젯기를 타고 만든, 막, 뭐, 돌아다니기라고 하죠. 사도, 밤,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데, 공부하잖아.

돌리는 게 계집애가 남매도 또 어디 어디 가야 되겠구나. 오지. 그래. 오지 그것도 못 지키니 공부 안 되는 거야. 그 공부 안 한다 그 말 아이가 말이야. 오지 그것도 못 지키니 공부 안 한다 그 말이야. 공부를 하려면 5년을 지키자고 공부 안 한다 이제. 5개를 지키가니까 5개 또 지키지만 10년만 해봐. 10년 해봐야 공부 성적만 내 모아주면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지키는데 내가 5개를 갖다 이런 수백 년 이런 건데 오늘 그게 지킨 사람이라 아직 못 봤어. 못 봤는데 그걸 보면은 아니 근데 무슨 상상을 못 봤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또 20수도 이제 5개로 잘 지키는 건 있겠지만은 이만 이제 바로 이게 있는데 이제 와서 참고를 보면은 본부 성적으로 참전해서 저는 5개를 반드시 지키기 위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준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

선교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0: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위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타가 예전에 리틀 부타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항신료 뭐 이런 것과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0: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꼬불꼬불.

0: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1: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1: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1: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0: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1: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3: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1: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3: 근데 이 돌담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1: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3: 백제의 눈물?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4: 이제 이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5: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4: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1: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5: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4: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1: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0: 왜 그래?
1: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2: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1: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2: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1: 보광사?
2: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1: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2: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 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

0: 사람들의 말처럼 숙비는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1: 어째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2: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1: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2: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수리들한테 잘해주세요.
1: 무수리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2: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수리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1: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0: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3: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강사의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0: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4: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0: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4: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0: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4: 그러네.
0: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4: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0: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0: 뭔 소리야?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1: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0: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0: 된다니까요. 아 이제 멈춰라니까.
1: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0: 아마 안 될걸요.
2: 하지만 날뛰던 손은 원효 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0: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아,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1: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0: 얼마든지요.
2: 그렇게 스님은 뿔 셋 달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1: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2: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1: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2: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셋 달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2: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3: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2: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3: 그게 뭔데?
2: 응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3: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2: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3: 아...
2: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4: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5: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4: 더 올라가야 합니다.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비티엔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4: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5: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매달 전국 사찰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행단체 제주선제봉사회가 바다 건너 추자도에서 1박 2일간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는 원력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피서

0: 의젓하게 약식 가사를 걸친 아이들이 고사리 손을 모으고 부처님 전에서 불제자로서의 첫 서원을 세웁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청소년들의 눈빛에는 진지함과 불제자로서의 서원이 서려 있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부산 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 현장입니다. 영남 불교를 대표하는 금정총림 범어사와 영축총림 통도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어린이, 청소년 500여 명의 대규모 수개식과 선명상, 대중실천 선언이 어우러진 미래세대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1: 한 사람의 출가자가 줄어드는 시대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어린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운 그 작은 서원이 100년 후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씨앗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라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 영남 지역 사부 대중은 천진불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오늘 수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천진불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한국 불교 미래 100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14교구 사부대중이 가장 앞장서서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쏟겠습니다.
0: 특히 시대 변화와 발맞춘 전법과 인재 양성을 위해 종단과 지역교구가 행정적, 정신적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3: 저희들이 수행과 전법과 또 교육과 새로운 어떤 시대의 그 변화에 더욱더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인재 양성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마음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0: 이어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세대별 대표

0: 기도와 지역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다시 희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말사인 운남사가 지역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가장 먼저 복원을 마친 보강전 낙성식을 봉행하며 재건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 고난을 극복한 우리 모두의 신심의 결정체이자 앞으로 천년을 이어갈 자비와 지혜의 도량입니다. 운남사는 오늘 계기로 산불의 아픔을 완전히 딛고 일어나 사부대 중에 언제든 찾아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부처님의 발심을 닦는 위법한 수행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낙성식은 웅장한 범패와 대금 연주로 문을 열었고 경가보고와 제막식 등이 이어지며 천년 고찰의 새로운 출발을 반겼습니다. 고운사 주지 동운스님은 법어를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선 대중의 원력을 치하했습니다.
2: 이 걱정 하나도 이게 처음보다 내일처럼 소중하게 마음을 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법서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귀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를 잘 살피는 길만 남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삶.
0: 특히 복원 가정에서 보광전 협시보살 복장에서 법화경

0: 빚을 받아가 빚을 바라는 거라. 그러면 삼선하는 사람은 뭐냐? 발광체라. 이거는 자기가 빚을 발할 수가 있는 거라.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정신적 폐해를 통제할 방편은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스님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계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만큼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선명상 수행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과 고립을 주체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의 정서와 과학적 사고에 부합하는 불교, AI 융합형 마음 문명 불교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2: AI와 양자과학 시대 마음 평안은 불교에서 만들어갑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안, 분노, 우울, 고립이라는 마음속의 집착과 괴로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집착과 분별로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1: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역시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도구적 진보로 정의하면서도 핵심엔 자비라는 인간 고유의 소프트웨어가 빠져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지능보다 자비가 앞서는 기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인류는 차가운 실리콘 지능에 대응하는 따뜻한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기회로 삼아 AI를 매개로 불교의 오랜 지혜를 더 널리 펼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지금의 말로 정말로 불교가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불교가 왜 있었는지 그 존재 이유를 정말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지금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
4: 인공지능의 시대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 부처님의 말씀과 지혜에 그 어떻게 의존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폐해랄지 단점들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1: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의 파도 속에서 인간성을 지켜낼 보루는 스스로 내면을 닦는 수행에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없는 사찰이라는 공간. 오감으로 직접 부딪히며 지혜를 구하는 대면 수행이야말로 가상세계에 갇혀 마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불교 본연의 핵심 열쇠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마음 종속의 위기 앞에서 한국불교는 도구를 주체적으로 다스리는 기술적 방편과 자성을 일깨우는 수행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수륙제와 영산제 시연, 사찰 필드트립 등 불교 문화유산을 대거 체험할 수 있는 유네스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칼레드 알 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국내외 문화유산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알 아나니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가 세계유산 보호와 대화, 연대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담은 유물이 아니라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게 하는 단단한 기반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국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오늘부터 열흘간 세계유산 신규 등재와 기존 세계유산

0: 연꽃문화축제를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1: 특설 무대에서는 축하 퍼포먼스와 고고장구, 우리소리 공연,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궜습니다. 900제 시기, 전주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성된 득진 연못. 처염 상징의 연꽃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자비와 나눔의 상징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2: 장맛비로 촉촉이 젖은 산사의 밤을 즐기려는 도시 사람들과 함께 지리산 화엄사의 화야몽 첫 번째 법석이 열렸습니다. 화엄사는 지난 18일 경내 보재로에서 차의 세계를 주제로 한 구층암 덕재 스님의 강연과 차 시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지리산 바람을 지나고 별빛 아래 차 한 잔이란 주제에 맞춰 구례를 대표하는 대금과 줄풍류 공연으로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

0: 4대불.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오,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어? 안 돼!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6: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급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보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반냐마반냐바라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오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0: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차부폐운집내 상수비로자 나부을 흐련화장세계조와 장엄대범유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정혜 선언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혜 선언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혜 선언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부끄럽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묵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 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과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기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기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기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0: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0: 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정혜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노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의 왕 임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부류의 눈먼 종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좌선 관행을 하며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이것은

외도의 법이다. 조사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펴보고, 마음을 들어 밖으로 비추어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선정해 든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짓이다. 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수련을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굳이 말을 하자면은 뭐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말을 하자면은 원래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있고 볼늘 있는 원래 있었고 늘 있는 마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드러난다기보다는 막 그게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막을 이렇게 묶어놓고 계속 그것만 관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는 그리고 그걸 일반적으로 선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뭐 사마타 비파사나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걸 지관이라고도 해요. 지라는 것은

뭐 자성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이거는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원래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아무런 그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고요하다든지 시끄럽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뭐 밝다든지 어둡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뭐 하나라든지 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그냥 오히려 어떤 그런 의도나 생각이나 이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의도,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날 때 이게 이제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것이다. 본래부터 완전히 갖춰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그런 뭘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의도를 놓아버리고 의도에서 벗어나고 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는 분별에서 벗어날 때 그때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난다. 아,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뭘 조작하는 것도 없을 때 그때 이 진실이 드러난다.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무슨

곳에다가 모아놓고 그걸 계속 관찰하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이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이뤄내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선에서 또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하고 수행하는 그런 이제 선정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쪽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선정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내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을 가지고 목적을 정해놓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깨달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은 원래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건데, 단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이 오면은 저절로 법이란 건 원래 우리 뭐 이걸 법이라든 본성이라든 뭐 불성이라든 이거 원래 이렇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어쨌든 한번 요 체험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고 분별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경전에서도 이걸 이제 뭐 불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이라는 거는 이법이란 이제 우리 이법이 뭔지를 알면 이제 불이법의 의미도 이제 나오는 건데 이법이라는 게 분별이에요. 이거다,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게 둘로 나눈다 그래서 이법이고, 불이라는 것은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이제 불이 둘로 나누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한다는 거는 이 불이 법문에 통하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찰의 정문도 불이문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도량으로 들어가려면은 불의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은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의식을 한 곳에 딱 집중한다고 해서 분별을 벗어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뭐 인과적으로 이렇게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분별에서 벗어나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갑자기 그게 이제 해결이 돼버리는, 해소가 돼버리고 이제 체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생각 밖의 이 세계, 그걸 이제 우리가 출시간이라고 한단 말이죠. 불이중도라고도 하고, 불이중도의 세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출시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뭐 진여의 세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생각 밖의 세계, 분별 밖의 세계를 한번 경험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할수 없고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꽉 막혀 있다가 저절로 어느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일은 뭐 선정 수행을 하거나 정신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선 관법, 앉아 가지고 관법이란 게 이제 지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 뭐, 말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성을 보는 그런 경험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 할 수도 있고, 해탈이라 할 수도 있고, 열반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이거는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불성이라는 거, 우리 본성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게 본성이구나, 이게 불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아는 거는 다 생각이기 때문에 다 망상이다, 그거는. 그걸 첫 번째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우린 자꾸 알고 싶어 하거든. 어떻게 되는 거냐? 뭐지? 하고. 그게 중생심이라고, 그게. 그게 중생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중생의 분별심이 극복이 안 되면 깨달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전부 다 그렇게, 아, 뭐지? 어떻게 되는 거고.

가지고 이 북종 신수를 비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펴보고 마음을 들어 바깥으로 비추어 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선정에 들어간다면은 이런 짓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것이다. 조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타고난 본성은 아니지. 본성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니까. 본성이라는 거는 원래 타고난 건 원래 있는 것이지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발명이 아니라 뭐 발견이다. 이렇게 뭐 쉽게 말할 수도 있거든. 발명은 없는 걸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고, 발견은 원래 있는 거를 모르고 살다가 찾아내는 거잖아. 그 깨달음은 발견이지 발명이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면 이게 공부가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려요. 예. 막 조작을 해가지고 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아니고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본래 원만하다 이런 얘기라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깨달음이 없으면 뭐 이런 걸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으려 하며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닫게 했으며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체험 확인하는 체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 저게 내 마음이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깨닫겠으면 하는 말은 사실은 본래부터 완전히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본래부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말하자면, 원래 깨달음이 없어요.

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 알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묘한 것이고 불가사의한 것이다. 뭐라고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현실인 거는 무슨 현실이지 당연히 현실이죠. 알 수는 없어서 이제 묘하다 그러는데 논리 있는 일이니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닦으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닫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겠느냐. 꾸민다 하는 것은 뭐 고요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 깨닫고자 하는 공부를 깨달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는 뭐 신경 쓸게 없는데 알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신경 쓸게 없는데 알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이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방향이 그렇게 되면 계속 분별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완전 자기 생각이에요. 자타불이라는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아, 요게 자타불이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일을 하고, 이거 불가사의한 거다, 여기에는 어떤 이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 같아요. 자타불이라는 것은 나도 공이고 남도 공이야. 나도 없고 남도 없으니까 둘이 따로 있질 않고, 그걸로 이제 자타불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아공 법공 얘기하듯이 아니었고, 아니.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는 것이고 생각을 벗어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우리가 생각 속에 오랫동안 살아놓으니까 참 그게 잘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꾸미도록 한다면은 모든 것을 꾸밀 수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 스스로는 본래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온갖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온갖 생각, 뭐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온갖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좀 마음이란 게뭐 이렇게 뭐 온갖 걸다 만들어 내니까 조작을 할수 있지 얼마든지 조작을 하고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은 꾸며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마음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꾸며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걸 뭐 옛날 사람들이 그 비유를 할때 금을 가지고 금방에 가 보면은 금을 가지고 온갖 걸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뭐 금송아지.

자기한테 자기 근본, 자기 근원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제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심할 게 없고 완전히 만족스럽고 안정이 되고 자신 만만해집니다. 그리고 진실이 이거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뭐 부처의 말도 뭐 비판할 수 있고 네? 무슨 조사의 말도 비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실이 이거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뭐 부처의 말도 뭐 비판할 수 있고 네? 무슨 조사의 말도 비판할 수 있고 뭐 팔만대장경도 뭐다 이제 비판할 수가 있죠. 그다 방편의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없거든요. 다 문제가 있는 말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차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말할 수가 없거든 이게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걸 억지로 말해놓은 게 부처님 말씀이고 조사의 말씀이고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말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해놨구나. 뭐 그렇게 눈 감아주면은 그건 다 우리가 이제 더 존중하고 뭐 받아들일 말이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다 문제가 있는 말들이에요. 왜 이거는 정확하게 말로.

선언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0: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2: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3: 그분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2: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4: BTN 불교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0: 인연을 맺으세요.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0: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1: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2: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3: 정말요?
2: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4: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3: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5: 어? 안 돼!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3: 네?
6: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3: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3: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그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당신 성불하는 게 사건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솔례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예? 유성출가상, 수화, 항마상, 설산, 수도상, 수화, 항마상, 노건전북서 이와 같은 것이 전범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 그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내 역량껏 전법하고, 내 역량껏 맑게 살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큰 대원을 바라되 원 일체 보살 행위 강대무량하야 넓고 커서 무량하고. 이 보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살 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중생 숫자만큼 많아요. 에? 저 산에 나무 가지 수만큼 많아. 저 바다에 물고기 종류만큼 많아. 이게 보살 행위예요. 그 8만 4천 다라니가 있고 모다라비가 있고 그랬죠. 그래서 보살은 체성이 있어야 된다. 보살의 체성은 무엇이냐? 보살의 근본 바탕, 본체의 성 정도 사건 뭐 오건 오력 사여의족 예? 사념처 이와 같은 것들 보조바라밀을 보살의 업이라고 하고 업은 이 우리말로 이렇게 업은 내 의미를 번역하면 업을 뭐라고 업이라 합니까? 우리 직업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때 분별지가 이렇게 처음 생겨나는 그 무상방편지혜가 되거든. 실식이가 이렇게 전변돼가지고 그 흔히 이제 뭐 성소작지다, 묘관찰지다, 평등성지다. 그 평등성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게이 대다, 크다, 광대할 때 대자 있잖아요, 그죠? 대는 칠지고 이게 무상방편지. 그럼 무량하다는 말은 그냥 무생법인을 얻은 팔지보살에 이상돼가지고 더 이상 엔진을 켜지도 않고, 우리 지금 에어컨 돌릴 때 무풍 돌리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바람 안 보내도 시원한 거 있잖아요. 순풍에 뭐 도초를 올려놓으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연수행이 되는 이런 상태를 무량하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무량하게 할 수가 없을 게 질려버린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들이 무량한 것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진공으로 꺼져버리면 뭐라 하냐면 원효성께서 무리지가 지리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이것이 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있는 것으로는 불연지가 되어니라. 그러하지 않은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이다. 성으로 꺼져버리면은, 이성으로 꺼지면은 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형상으로 나오면 무상으로 나와버려요. 불연지가 대형이라. 형상 아닌 것이 진짜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감자 갈아 먹어야 될까? 뭐 이게 나박나박 썰어 먹어야 될까? 감자 볶음을 해 먹을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감자 조림도 있고. 그런 것이 요게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계상 있잖아요. 예. 아스파라가스를 쫑쫑 썰어야 될까? 길이 그냥 이렇게 꼽아 모아야 될까? 이게. 아니, 자꾸 웃지 말고.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예? 이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 쑥개떡을 할 건가, 쑥 털털이를 할 건가, 이게 뭐 절편을 할 건가, 쑥 그거 지금 시루떡을 할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참말이 아이고. 여러분들은 머리를 뭐 이렇게, 브릿지를 이을까, 뭐 제초제를 뿌릴까, 이렇게 막, 빠마를 할까, 뭐 고도를 할까, 이래 하지 말고, 우리는 뭐할 것도 없다. 올백도 안 되고, 여백도 안 되거든요. 2대8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그게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은 누가 할수 있다?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이치를 뚫어버려요. 그 이치를 뚫으면 뺀치를 써야 될지, 망치를 써야 될지, 칼을 써야 될지, 톱을 써야 될지 알잖아요. 칼쓸 자리 왜그 톱을 쓰고, 칼쓸 자리 왜 가위를 쓰냐, 이거야. 소은 것은 찔러야 되고, 끌로는 파내야 되고, 있잖아요.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은 누가 할수 있다?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이치를 뚫어버려요. 그 이치를 뚫으면 뺀치를 써야 될지, 망치를 써야 될지, 칼을 써야 될지, 톱을 써야 될지 알잖아요. 칼쓸 자리 왜그 톱을 쓰고, 칼쓸 자리 왜 가위를 쓰냐, 이거야. 소은 것은 찔러야 되고, 끌로는 파내야 되고, 있잖아요. 모든 그 기구들이나 도구들이 이런 것들이 방편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짜게 해야 되고 달게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방편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늘어납니까? 자신의 마음이 심득 정장이라. 마음이 문득 내가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구나. 부처님을 닮아갖고 이렇게 느낀다니까. 심득 정장이라. 그러니까 바람의 행을 안할 수가 없죠. 느껴버린 사람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한다니까. 그래, 강대하기가 그럼 즐겁거든.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남 한번 욕하고 돌아서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처음 욕할 때는 시원했는데. 두고 두고 막몇 년을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서 니와 그러노, 니와 그러노. 강대하기가 벗겨갖고 끄덕게 허운 것 같아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욱 정장식하지. 하나와 전체, 또 찰나와 영원. 그 모든 중생들도 그렇게 수행하도록 이끄는 것이 이 원력입니다. 진미래자하여 일체 급수의 무유휴식이라. 오는 세월이 다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수행해야 마음을 잘하는가는 배웠어요. 각가지로 또 근본 바탕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온갖 방편으로, 예? 온갖 방편으로 또 하나는 작용을 잘 써가지고 마음이 점점 자라게 가지가지로 근본 바탕에 의지해서 그 업을 잘 써가지고 가지가지 방편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큰 대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중생계에서 유생무색과 유상무상과 비유상, 비무상이라. 일체 중생계는,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미세한 차별을 여기 해놨어요. 중생계. 모양이 있는 것은, 몸띠가 있는 것은 거칠고, 몸띠가 없는 것은 미세한 거예요. 곱은 거예요. 예? 또 생각이 있는 거는 거친 거고, 생각이 없는 거는 곱은 거라. 그러니까 생각이 저기 생 물질이 있다고 하는 거는 땅이나 물이나 불이나 이런 건좀 거칠거든. 지수하 풍 바람은 약간 느낌은 있는데 바람 부는 거볼 수는 모양은 없잖아요, 그죠? 아, 이건 이제 미세한 거야. 바람보다 더 미세하면 지수하 풍 공이

볼 사납나, 귀가 어둡나, 코가 막힌나, 이렇게 이제 막 시비한다. 자, 그것인 이와 같은 등유를, 그 중생을 다 얘기했습니다. 악에 교화해내고 모두 교화해야 모두 다 불법에 들어가게 한다. 모두 그런 범부, 일체 중생들을 범부를 초월해서 혁범성성이라 범부를 고쳐서 성의를 이루어서 옹색한 걸 거두어가지고 원대한 걸 가게 돼. 예. 우리가 해소향대이라면 흔히

이것도 좀 약하지. 한 개가 뭐한 8만 건쭉 만들어 버려야 돼, 사실은. 매일 만들어 버려야 돼. 그 제가 한 번씩 그러죠. 잘 보면은 하루에 또 산이 하나 생겨지고 매일 바다가 하나 생겨진다라면 같이 이해가 안 되니까 스님은 입만 떼면 거짓말 안 하네. 어쨌든 그런 기머거리가 있을 거예요. 강대함이 법계와 같으며 궁극함이 완벽한 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이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예. 법계라고 하는 건 진법계, 허공계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아, 법계라고 하는 거는 묘유고 허공계는 진공이구나. 예? 아, 진법계, 허공계 저 어디 보현의 홍풍 이런 게 묻어가지고 보현의 홍풍 같은데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법계는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 허공계는 뭐냐? 무심이라. 무념무상 염도 영국 무념체가 바로 허공이라. 허공 텅빈 허공. 달빛이 무슨 전기세 받는 거 봤나요? 미래자가 다하도록 일체의 모든 급이 다할 때까지 쉬는 일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이제 중생이 무엇이고 무슨 뜻으로 이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느냐? 중생 중생 하지만 실제 중생이 없다. 중생 중생 해도 적비 중생이요 시명 중생이래. 바람일 바람일 땅대해도 반야 바람일 적비 반야 바람일 시명.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그 중생에게는 모양의 유무가 있고, 또 생각의 유무가 있고, 태난스파가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육도윤회도 있고, 태어난 처소가 각각이 다르더라도 중생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느냐? 예? 그리고 무슨 중생을 어떻게 교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막 넘어갑시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하안경 보고 참 신기하게 하는 거는 금강경에 나오죠. 후 500년에 어차 경중에 내지 뭐죠? 능생신심하여 내지 사국에 등 위타 인설하면은 그 중생은 참 희유하다 그랬죠. 요 희유한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희유한 분. 먼저 일단 불법을 믿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탈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해탈을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해탈 지경까지 개향.

진실을 이판이라, 진실의 상이라, 뜻의 모습. 그러다 보면 진실의 모습 나와서 아까 강대 무량 나왔잖아요. 또 무슨 나오겠어요? 무량이 나오겠죠. 시방 무량 종종 차별. 아, 이거는 무량상이구나. 처음에는 사물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치를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다 나중에 에라이 모르겠다 싹다 이래가 무량하게 밀어본대. 예? 예. 싹다 바라밀 막하다 바라밀 그게 이제 무량세계. 한량없는 갖가지로 갖지 않은 지혜로서 분명히 알아서 앞에 나는 듯이 알고 봐. 눈앞에 화 현전 지견이라. 이게 이제 해탈 지견이 돼야 현전 지견이 되거든. 현전 지견이 안 되면 어떠냐? 막막 지견이라. 막막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막 사량이라.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다 보면은 눈앞에 환해지는 거야. 예? 생각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안 보이거든. 우리가 이제 미얀마 가면 별이 굉장히 많은데 성지순례 가보면 요즘 우리는 별을 보면 별이 몇 개 없잖아요. 빛에 가려서 별이 안 보이는 거라. 지 아는 얄팍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안 보이는 거야. 지식을 놓으면 놓을수록 이치를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지식은 색깔처럼 나중에 안 불러도 다 달라붙게 되겠어요. 어떻게 달라붙느냐. 테레비 이렇게 보다가 영화 보다가 이렇게 스치는 대화 한 구절이나 나무잎을 이렇게 보다가 나무잎사귀 하나 이렇게 보는 구절이나 꽃을 보다가 꽃이 하나 둘 떨어지는 걸 피는 모습이나 그 원리가 흐름이 쭉 있거든요. 굵고 뜨겁고 그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제가 수박을 딱 먹으면 아 이건 항토밭 수박이네. 이건 항토밭에 난 무네. 이 모래밭에 난 수박이네. 알 수 있잖아요. 모래 냄새 나거든. 항토 냄새 나고. 어떤 걸 잘 아느냐. 맛있는 걸 잘 안다 또. 맛없는 건 더 잘 알고. 예? 맛없고 입고 문제가 아니고 음식을 하나 딱 먹으면은 대부분 한 10가지 맛을 느껴야 되고 수박 하나에서도. 사과를 하나 먹어도 한 7, 8가지 맛은 다 느껴야 되고 어떤 건 딱 단세포, 아메바도 아니고 시다, 달다, 끝이다. 어느 정도 달다, 어느 정도 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이제 자꾸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거 알아지면 감탄스럽잖아요. 그 우리가 몇 가지 색 보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천만에.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바깥의 자외선, 바깥의 적외선까지 또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그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듯이 이게 뜻도 육안으로 보는 지식이 넘어에 또 지식을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적강이라고 하고 적음이라고 하고 고요의 소리, 고요의 지혜 이러잖아요. 대적강전. 그게 진짜 큰 광명이죠. 눈에 보이는 뭐 오색 광명이 무슨 광명이겠어요? 예? 그거는 많이 낮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굴절된 광명이라. 소리도 마찬가지고. 강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구경이 여호와와 같으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 급수에 휴식이 없나니라. 그 모양을 파악하고 의미를 깨뚫고 같은 현상이 절대로 없다. 이게 무량한 상이에요. 예? 예. 다양한 현상 구조를 아는 것은 모양을 잘 파악해야 돼. 그 책상도 저렇게 길게 놔야 될지 좁게 놔야 될 것이 이게 방 배치를 길게 해야 될지 좁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높게 해야 돼. 이 모양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이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양을 잘 알아서 모양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그 배후에는 참된 이치가 있는 거라. 이 모양을 사라 그래요. 그 뒤에 있는 걸 갖다가 QR코드가 모양이 있지만 그 모양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프로그래밍 대가 이가 있다니까. 절대 눈으로 보고 싶어도 컴파일링 돼가지고 볼 수 없는 이가 있다니까. 예? 컴퓨터 모니터가 나타나지만 모니터 뒤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거. 모니터로 나타나면 스크린 폰트가 있을 것이고 프린트 하면 프린트는 프린트 폰트가 있잖아요. 자판기 폰트하고 여기 서재가 있는 거 스크린에 나오는 폰트하고 프린팅 대가 나오는 폰트가 다 달라요. 중간에 답답해요. 그 모양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깨뚫어버려야 돼. 이치를 깨뚫어버려야 돼. 이치를 깨뚫고 나면은 매일 눈이 내리고 매일 비가 오고 매일 교향곡이 연주가 되고 네, 무량한 차별상을 둘이 이어야 돼. 이 꽃을 봐도 아름답고 저 꽃이 꽃 아닌 것이 세상에 없다. 호치 갈래면은 총시하라. 좋게 보면 전부 꽃이고 모두 부처고 약장 제거면 무비처라. 내가 눈꽃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부처님도 중생이다 이거야.

약장 제거면 다 풀이고 잡초고, 좋게 보면 전부 꽃 같은 부처님이고, 같은 현상은 또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과 나타난 현상과 실상에 대해서, 현상을 사판이라 그러고 실상을 이판이라 그래요. 진실, 이것이 이제 어우러져서 그 진공명의를, 그러니까 두레박에, 우리 저번에 미소를 짓는 두레박이 했지만, 두레박을 기르면서 두레박과 우물과 달빛과 달이 이제 두레박에 물에 떠가 오느냐 안 떠가 오느냐, 그렇게 달빛에서 독서를 하면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우리 환경 배울 때 사람과 사람이, 이와 사가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참 귀한 거죠. 그것을 이와 사가, 사람과 사람이 제대로 만나는 것을 조화롭게 만난다 하잖아요. 조화, 화목이라 하라고, 화합이라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2, 3억년 무분별인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어때요? 만났다면 저거는

0: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놓으면은 또 해달라 하고 하면은 주라라 그러고. 자, 이제 여름철에 장마철에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한강 볼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강 볼 수 있는 게 다행이고 또 이런 문수 서는 해상을 또 마련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어른 선생님들처럼 우리 어른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속 옆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좀 아프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특히나 이제 연세 좀 드셔도 와요. 늙은 생강이 맵거든. 생강은 어디서 납니까? 오솔길. 생각난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1: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목소리)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3: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0: 세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0: 네,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의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바보와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카툰은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입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른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부다다 라고 스스로 부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부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의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부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부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을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씨앗으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

이런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부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부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부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부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부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부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하드라마의 마지막은 부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부따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

강순금 강경순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강원년 복기 한성적인만금 강창종고승득영가 고해숙복이 고태영 유성능고영봉 고영선발려묘 오노발려건 배니 치화와 돌순이 돌돌이영가 곽경필복이 대종사 법종스님 강령신묘다 도종스님 강령 곽유근 곽유건 경주 최씨 곽학상 이번에 곽정수 김다련 곽상영 영가 권호연복이 김승만 임순이 권경철

김종률, 이암호, 건미, 김근수, 김치만, 김치도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덕, 김복이, 김기혜성, 이옥순, 홍성신, 김종태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만덕, 복이, 김이남, 나오키, 백모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일암, 복이, 김만기, 조백석, 김진로 영가, 대하령 영가, 김미실복이, 김봉진, 김복희, 광심호 영가, 경주 김씨, 선방조상,

제영가 김종숙 보기 도삼석 조목임시의 도안섭천 옥선영가 김종현 보기 김병석 고수란 항명의 영가 김주헌 보기 김성희 한망랑 김상수 영가 경주 김씨 선망조상

김혜경과 김혜경복 김홍현 최성님 김홍순 김상덕 김한종 영가 안동 김씨 영가 김영규 복이 김효복 민경주 심호 박씨 김영호 의성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영순 복이 김금석 김태옥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혜영 복이 김서필 한재철 영가 김화야 복이 김경용 전 차선 조지행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희수 복이 김갑현 증조모 조부 조모 김금봉 박서분 시모 김송숙이 목희 영가 노희석 복이 노혁압 이선희 노재평 서병수 박자분 영가 문상훈 복이 문석규 김중녀 문흥

순남영가 박능기복이 진양강시 유인영가 박유건 요학 박을래 강학지영가 박맹순복이 곽근도 박병호 최효군 박동규 김영래 박맹릉 김종철 김종필 박공죽 곽완석 정문순 박동옥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박삼수복이 박금덕 육천월 조춘옥 밀양 박씨 선망 효상 일체영가 박수빈복이 이래실 이래한 이선영 천주의씨 희모

이씨 창치조 외조모 성씨 일체 인연 영가 미량박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안동장씨 선망조상 인동장씨 선망조상 일체 인연 영가 박정리 박순우 보기 선망조상 일체 인연 영가 박정신 보기 김기로 박찬

영가 선망조 생의 재영가 박적천 보기에 박창규 박석규 영가 박찬용 보기에 박경철 경의 송부영 영가 박혜종 보기 박영석 손순희 박병헌 장순남 김경출 이차연 영가 박혜자 보기 한석주 최석화 한재덕 박태영 이순혁 김기혁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배이봉 보기 배승용 지전분 영가 서영숙 보기 서정고 김순희 영가 서재숙 보기 서서남 서한영 영가 대하령 영가 성은주 보기 성두영 박정희 영가 창령송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미량 태하령 영가 송숙경 보기 조기만 이금

맥마시 수원백시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희근숙 이영복이 희경준 희봉순 조모 희정복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일란선복이 서봉수 최분이 서동문 이재전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희병률복이 이민현 박임경 이필연 이효철 이유복 권정술 안차이 영가 이상남복이 이정희 오시제이 김순이 희상섭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상이복이 이필우 이상길 형주이시 선망 주상 영가 이상한복이 희종근 이찬우 영가 이소영복이 이서원 조부이시 존모 박일생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순현복이 이봉석 김태덕 큰오빠 이경자 이송천 영가 백진이씨 일체 영가 대하령 영가 이수미복이 박우석 김재철 김유원 최정숙 정태석 영가 이순옥복이 이근영 박춘자 희근택 이슬기 영가 천주이씨 손망조상 일체 영가 호두 영가 이순자복이 이순이 영가 이순전복이 이성수 주재순 이순옥 영가 태하령 영가 이시기복이 김혜암 김순나 김재규 김현수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영순복이 김용수 김두격 이선현 김기자 영가 이육분복이 방진호 이가비 방금석 영가 이용주복이 이혼태정봉이 명하 이용승 영가 이윤덕복이 정태영 안춘문 이성기 김희수 박춘자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희정수복이 성수영 천월산 성낙은 이현영 영가 이정실복이 최자윤 조필순 최정도 이두환 박남옥 영가 희정아복이 이관상 권혜란 영가 벽진이시 선망조상일체 영가 태아령 영가 이한동복이 보현 신현순 영가 이행교복이 인상하숙기 영가 이행원복이 조상님 이응법 서장의 이귀임 희기도 김복내 이름모 이기순 정 황하수 이양금 대고모 이형영

나보기 유이선임 덕순임 극진 이양심 황호타경과 대하령 일체영과 임상안보기 임춘득 김목순영과 나주임시 선망조사 일체인연영과 임희숙보기 박탕기 자옥단 차양진 박광시영과 미량박시 선망 조상일체영과 대하령일체영과 장귀순보기 김영윤 김선순 장학수 조차양 김여생영과 장연숙 푸기 장문복 최종순 이상선 이시 황제명영과 대하령 일체영과 장윤옥 푸기 김문길 희윤이 김순애 장만호영과 일체인연영과 장기덕 푸기 전승규 이중임 현기찬 푸기 전수연 푸기 신명순 송만호 김근순 송선호 송태민 전원업 송정순 전태영영과 정경의 부기 정동원 유옥순 정영은 정석훈영과 대하령일체영과 선망조상일체영과 정옥식 부기 정택민 김정수 최숙 정승진 영가일체인연영과 정우군 임영미 부기 청주정시 선망조상일체영과 대하령일체영과 정의자복이 정은천 이복순 정지태경과 현일정씨 선망조상일체영과 대하령일체영과 정유석복이

성령과 조도의 복이 송호봉 박연희 조삼조 김필분조 태규영과 조영미 복이 조종식 한양조시 선망조상 일체영과 대하령 일체영과 송재롱이 영과 조영선 복이 전영태 신갑수 조정식 박정순 영과 대하령 일체영과 조용한 복이 조문호 고문교 영과 선망조상 일체영과 대하령 일체영과 조호금 복이 조영호 영과 조안내 복이 조영과 윤맹이 조판재 영과 조연 복이 조정호 유정순 조규백 유형녀 조성호 평양조시 고모무 고모조 고조모 영과 평양조시 증조부 후인 증조모 유인 영과 평양조시 선망조사

용영가 홍명현복이 홍대안 홍남옥 홍명남영가 홍성자복이 홍은표라부순 홍성현 홍창표 홍성민 허성식 강성자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홍영도복이 홍인식 이경의 박순내영가 남영 홍씨의 손망조상 일체영가 홍지연복이 태아령 일체영가 황유진복이

선망부모 조상일체 인연영가천도 백중사십구제 중 초제를 봉행하는 백중 기도동참제자 등 각각 등보 제 2차 인연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네?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삶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9: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0: 크게는 이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를 비롯해서 작게는 한 기업체를 이끄는 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어떤 단체의 지도자라 할까 말이죠. 어떤 단체의 지도자라 하면 근본이 전지적으로만 사리사용을 돌려야 된다. 사리사용 말이야. 사리사용 말이야. 사리도. 근데 국가 이제 지도자를 간 말이야. 국가. 오직 민족, 국가,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지. 전체한 사람이. 자기 같은 사리, 뭐, 여행에 사리사용을 갖다 위해서만 되면 산다 하면 그걸만 되면 자살을 들고 말이야. 그러면 어떤 단체의 지도자 가더라도, 지도자 가더라도 그 단체의 지도자

0: 모아사상에서 말이야. 어? 모아사상에서 만든 이제 지금 사는 사람들. 그냥 요새도 보면 이제 보통 조그만 지옥 같은 것도 그것이 다 봅니다. 지옥은 이전에는 어떤 뭐 지옥을 좀 아까 그런 걸 모를 때 지옥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지옥을 한번 내보면 그 지옥 조그만 자기 개인 걸 지옥 그 재산, 지금 개인 재산을 하는 거예요. 개인 재산을 갖다 자꾸 만들면 축적기 위해서 기업을 한다.
1: 그래서 기업은 망해도 예. 기업주를 흥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0: 이래 하는 거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건 힘들어지는 기업도 절대 아닙니다. 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를 봐요. 조업은 전체를 위한 기업이지 말이에요. 사장 하나, 기업주 하나를 위한 기업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기업주를 위한 기업이면 그 기업 만든 이 지상에서 만든 이 사회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이랑

인식됐는지 생각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이야. 인자의 분노란 것은 만든 근본인데 깨달음이 것이고, 깨달음을 한 것은 만든 것은 이제 선의 가장 근본이에요. 선의 근본은 긴성이 있는데 말이야. 선의 있는데. 그게 이제 깨달음을 잡지. 긴성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받는 표준이 없었습니다. 표준이 없어지면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불교한다고 한 사흘만 떼고 말이야. 참선한다고 하면 사흘도 못 떼고. 말도 안 긴성 다 해도 선불 다 해줍니다. 선불 돼야 알고. 이 근본 문제 완전히 상실되면서 큰 종단이 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혼란이고. 누구든지 불교한다고 하면 선불 안 한 사람 하나도 없고, 긴성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실제로 다음 조금이라도 기운을 성불해 주면 하는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 내가 있고 이제 근본 없어지고 말았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참선이라는 기운을 하기 위해서 참선하는데 요새 이제 남은 말을 하진 않겠지만 일본 사람들 어쩌면 참 기운을 해가야 참선 음식입니다. 네. 미국 가서 일본 사람 포교를 그리 하고 있어요. 화두를 가르치거든요. 화두를 가르치는데 화두가 하는 건 무묵하는 건 이제 가르치는 말이에요. 무묵은 할 줄 알면 기연성 해야 인가해버리죠. 인가해버려. 그래 해가지고 이제 기연성단이라고 따로 써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 무묵할 줄 알면서 이 사람은 기연성 해왔다고 그거 가서 참선하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기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참선이 말이에요. 기연성을 해가지고 참선하는 식으로 이래놓으니 그 사람이 무슨 기연성을 하겠어요. 무슨 공부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리 돼가지고 결국은 뭐 안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지금 불교 원자 근본 생명체가 말이야. 막 파멸 대비단 말이야. 이때 이것이 갈수록 나다 나나리만 이것이 더 이제 그 피해가 심해가지고 막 불교 생명이 없어진다. 진신이라는 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고 따라서 만 성불하는 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아무런 게 없는 사람들만 말이야. 아이 살아서 불교 장비를 위해서 우리 만든 참으로 만들었다. 무슨 표준이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만들면 그만 이게 혼란 상태에서 말이야. 반일 상태에서 아또 불교만 어떻게 만들지 지식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럼 이렇게 있는 생각을 공부를 꽂으면 부처님 말이야. 이분 그때 썼던 기원성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부처님이 큰 조사신이 만드는 조선의 기원성 표준이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 미주님 공부를 꽂으면 법문들 말이야.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이제 수집을 뽑아가지고 말이야. 그걸 갖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실제로 들었어 말이야. 견성이라는 것이 견성이지 말이야. 그냥 견성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여러가지로 이제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 말이야. 앞으로 그 말만 아니고 네. 뭐 어쩌고 만드는 기본

0: 산정심에서는 전신도 반대에 강조 말이야. 주인은 돈에 아무 법문 있어. 이런 신뢰, 법문에 대한 법문이 있습니다. 법문의 급이 좀 고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왕 이제 우리 이제 법문을 위해서 말이야. 지금 법문 고조 정신을 바로 살겠어 말이야. 법문을 갖다가 바로 잡아 쉬면 싶은 말이야. 그런 생각을 내 신께 말이야. 그럼
1: 제가 또 이제 기대가 큽니다. 단편적으로는 스님 법문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통일된 법문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책자라도 나와서 듣는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이건 그 신문사 이번 뭐도 그 좌담을, 대담을 그 말한 기자의 그 요청입니다만은 그 선의 그 요제를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요새 나를 시우님께는 한번 하돈 입었지요.
1: 네, 잘 알겠습니다.
0: 네.
1: 네, 보내주시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이번 대담을 마련한 신문사 기자가 물어달라고 메모를 해준 것인데요.
0: 알지.
1: 요즘 신문을 비롯해서 텔레비 등 언론에 대해서 스님께서 느끼신 바를 말씀해 달라는군요. 그리고 스님의 그 언론관, 특히 신문관 같은 것을 듣고 싶답니다.
0: 그래, 그것도 이제 좀 뭐지 여러분들. 나는 사실 이게 뭐 산정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좀 한가할 것지만 실제로 좀 바쁩니다. 바쁘고 그래서 틈이 없어서 신문도 보지도 않고 뭐 TV도 저기 안 봅니다. 라디오 잘 듣고 안 거 아니야 안 하고 나가자. 그래서 그렇게 뭐 신문에는 뭐 이제 언론에 대해서 말할 제기 근본이 없는 사람이죠. 이 날에 보지도 않을 때는 말이죠. 그냥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는 해요. 틀림이 없어 실제로 나는 진짜. 그런데 내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말이야 언론이라고 한 것은 말이야 사회에 공기다 이겁니다. 공기.

0: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1: 그 이제 대학생일 가는 인간이 그건 대학생이라고 학문하는 사람인데
0: 그렇습니다.
1: 학문하는 사람인데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지 말이에요. 학문이라는 건 인격 양성이지. 그 뭐 인격 양성이라는 것이 기술 습득이 있지 않지 않다 안 한다 이겁니다.
0: 네.
1: 기술 습득이 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이제 대기라는 건 대기

0: 근데 이것도 이제 근본으로 볼 때, 만님이 이제 그 자타 존엄성 갖다가 상실했을 때 이미 그때입니다. 인간이라는 본심 만님이 정말 논자지의 절대적 존재인데, 절대적 존재인데, 그 절대적 존재인 그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라 이 말이요. 이 존만의 물질적으로 안 됩니다. 지는 사람 때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근본으로 볼 때, 만님이 이제 그 자타 존엄성 갖다가 상실했을 때 이미 그때입니다. 인간이라는 본심 만드는 정말 논자지의 절대적 존재인데, 절대적 존재인데, 그 절대적 존재인 그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라 이 말이요. 이 존만의 물질적으로 안 됩니다. 뭐, 중국어 때부터 말이 깨야 돼, 물질은 말이야. 진공이 때부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니까 물질은 말이야. 중국어, 진공은 안 될래, 안 될 수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만님이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인기 양성 무슨 어쩌지, 무슨 직업을 습득이라고, 그런 걸 어떻게, 그 부담도, 그 이전에 말이야. 인간의 근본 자체 말이야. 그럼 인간의 존엄성부터 어떤지, 복구 시에 됩니다. 인간은 복원 존엄성을 복구 시에 가지고 물질은 노예가 되지 않냐고 말이야. 물질은 노사가 되지 않냐 했단 말이야. 인간이 물질 지배해야 되지 말이야. 물질이 인간이 지배돼. 요새 전도되어 있거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만드는 노래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회복했어 말이야. 인간의 자아를 갖다가 인간의 자아했어 말이야.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남을 존중 안할래 알수 없고 남을 안 섬기라 안 섬기라 섬긴다 남을 안 도울

0: 대가 있는데, 제 낙후 대가 있는 마침마침 자질이 지하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질대가 되는데, 이 낙후 대가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든 게 날라야 말이야. 첫째 만든 동전으로만 자질 생산부터 시작했나 봅니다. 자질 생산 시작인데, 이 자질 생산 시작하면 우리 도대체 가장 기본 조건이 될 겁니다. 도대체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말이야. 그 장래를 보는 그 미세 교육이 있습니다. 그 어느 단체에 말든 예? 그 장면 미세 교육이 와야 있단 말이야. 미세 교육을 갖다 잘 시키면 그 단체 잘 받게 되면 용서할 것이고, 미세 교육 잘 못 시키면 그 단체 많을 건 사실단 말이야. 그래,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일반 가정 사회 사람들 보면은 자기 우리 가정을 갖다 유지해 위해서 되면은 미세 교육을 척도 철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좋은 희망을 볼 수 있는데, 넌 팔고 밥 팔아가야 만약 학자들 모두 자서 교육이 모자란단 말이야. 교육이 모자라가야 만약 학자들 모두 자서 교육이 모자란단 말이야. 교육이 모자라면 난 집거정 팔아가야 만약 자서 자녀 교육을 시키거든. 자녀 교육을 시나.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라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거정 집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 지을 수 있는 거야. 논의는 새로 살 수 있는 것이 말이야. 자녀 교육을 못 시키는 것 같으면 이것만 있는 게 아마 있던 집도 다 없어진단 말이야. 너도 다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비가 부족하면 집거정 못하는 일단 저희가 농구는 밖으로 팔아가고 농구는 밖으로 팔아 안 되면 집거정 팔아가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그 좋은 인생인데 그것이 만들면 단체나 막 가지고 사채나 가지나 할 것 없이 장래를 갖다가 좌우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된다는 교육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마 사소한 뭐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우리 부모가 낳고 대가 있는 것만 사실 자질이 제가 되는 사실인데 이 때문에 만드는 게 자꾸 낳고 많이 탈락이 됩니다. 아마 그 사회에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단 말이야. 결국 이대로 나가거든 결국 완전히 탈락 인생 안 하나 이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쁘다도 모든 힘을 다해서 말이에요. 모든 힘을 다해서 조직이 생겨 죽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참으로 경쟁을 도와야 된다 이 봅니다. 그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그만 사회도 그렇고 말이에요. 딴 종교도 그렇고 말이에요. 막 제트기 타고 뜁니다. 제트기 타고 뛴단 말이야. 뛰는
1: 게 우주시대죠.
0: 그만 우주시대 제트기 타고 뛰는데 그런 게 예수교도 예를 들면 예수교 뛰는 게 아니라 정규 대회지 말이야. 정규 대회지 30명으로 이렇게 나가거든. 그래서
1: 가짜 대학도 많답니다.
0: 가짜 대학도 많다. 충분히 많이 되고 많이 되는데 그런 게 멋있냐면 이제 이게 정규 대회 30명이 뛰어가 이 말이야. 우리 한국 불교 대학의 30% 정규 해야 했답니다.

0: 수행하는 그 기간에서 이제 참말로 이제 참 이제 아마 땅공부도 긴 독신 뭐저 혼자 사는 거지만 그뭐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부라는 것도 중지하기 위해서 모든 진상을 준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기 계산을 하는 예도라고 말이지. 실제로 예도야 꼭 자초시경이 예? 수행도 자기 나한테 남을 위해서 하고, 남기 생활을 남을 위해서 하고, 남을 위해서, 자식 남을 위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이제, 그게 이제, 출발이 있습니다. 종집인데, 근데 요새 이거나, 이게 보면은, 자꾸 지속적으로도 자꾸 이제, 이 정신만면은, 이 좀 소위 되고, 물질이 지급이 맞진 그런 제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많이 나기도 해서, 참으로 만드는, 남을 위해 살수 있는 만드는데, 제적기 인조를 갖다 양성한다는 그런 과정도 많이 희박한 그런 개념이 있지, 실제로. 있지인데, 그것도 밝은 건 아니고,
1: 네.
0: 이제 못하게 한다면서. 요새 내가 이제, 참전한다는 사람을, 참전한다는 데에서 지금 5가지, 5위라고 하는데, 흔히들 와가지고, 아저씨, 무슨 공부 잘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안 되, 안 되는 게, 뭐안한게안 되는 게지, 뭐,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 안될때 있나? 공부를 하면 공부 잘 되는 것이야. 안한게안 된단 말이요. 아, 걔도 저기 공부를 안막 한다는 게, 안막 한다고 생각하지, 안 한다고 말이야. 안한게안 되는 게, 그거는. 잠을 안 자고 해야 돼. 이거 보면 뭐, 보통 말다 해서, 이게 경기대 나들, 경기 쪽 고등학교에 나들, 그중에 이제, 들어보라지. 서울대학교 가는 비결이 뭐고 이러면 하루 2시간 더 앉아는 게 비결이라고 하면 좋은 소리 말이야. 일제대학도 있어. 일제도 동경대학교 가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더 자고는 말이야. 동경대학 못 들어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잠 안 자면 사람이 못 사는데 잠으로 뭘 한 가지 성취해 보면 탕물로 한 가지 성취하면 첫째 잠을 줄여야 돼. 잠을 잘땀 다 자고 말이야. 무슨 공부하고 있고 말이야. 다, 잘도 다 하자고, 막, 여가야, 그러면, 틈틈 여가라고, 그만, 그래야 공부 성취를 하니. 그래서, 막, 최대한은, 막, 최대한으로, 한 개, 3시간, 3시간 더 자지 말고, 3시간 더, 첫째. 3시간 더 잔다면, 그건, 그, 수도 안 타는 공부 안 사는 말이야. 그건 중앙이단 말이야. 그건 순전히 개뚝밖에 중앙이야. 최대한, 그 최소 아니야. 최대한으로 말이야. 이래서, 3시간 더, 3시간만 잘 같으면, 아, 어떤 사람, 어떤 그 큰, 그, 재벌 같은 사람들도, 저 사람들 좀 오고 할때 밤새에 들고 앉아, 24일을 해야, 그래야 큰 재벌들도 좀 많이 있는 말이야. 잠 안 잔다고 또 빛나고 붙는 법이 없어. 그 지겸이 있는 것이 있잖아. 그렇게 이제 아주 안 잔다면, 그런 말이지만, 3시간 자지 말아라. 3시간만 자고 앉아,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빵간다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 철저한 생계의식 같은. 그러고 잠자는 건, 최대한 3시간 동안 자지 말라. 중체는 말이지, 말로 하지 말라 말이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말할 거면 화두가 있나? 화두가 안 된단 말이야. 화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라. 굳이 무슨 말, 좋은 말이야. 굳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지 말이야. 그런 공부하는 싸움만 하는 것 같지. 내가 가는 게 싸움만. 슬슬 말하지 말고 싸 말로 하지. 무슨 말이야. 말로 하지 말이야. 그러고, 실제는 무슨 얘기냐면, 무심히 문자를 보지 마라. 결국은 뭐, 부처님 편도 보지 말고, 조사 어렵게 보지 말고, 뭐, 신문자 띄면 다 바라거든. 문자를 보지 마라. 문자를 보지 마라. 괜히 참으로 참선을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누가 내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만든 대책이었으 대책을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했고, 복음을 심는 의미는, 이 자아라는 게 참으로 만든, 8만 대행계를 다 해도 만드는 것도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뭐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지속적인 무슨 문제에서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절대적인 그런 만든 존재라고,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만드는 그러나도 부처님이 그러나 선생님 다 알아도 설명이 안 되는 게 그거는, 거기에 그림이 지나가죠. 그거 어디 그림이 비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그림이, 아무리 많이 그림 잘 지는 사람이 거기에 그림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자아라는 것을 만드는 참으로 부처님이 그걸 갖다가 정말 조금만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말고 그래서 참으로 참선을 해서만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깨쳐 자기 회복을 하려면 난 불교도 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도 버려라. 불교도 버리사 되지. 이제 불교라는 것을 앞서나갈 것 때문에 불교도 부교, 지지에 들어가야구만. 불교라는 것 자체를 만에 자아 참으로 깨끗한 그 오래된 불교라는 자체까지 문지다가 말이야. 깨다가 말이야. 그, 뭐, 본지 겨울에, 뭐, 부부원에, 부부원 자체도 깨니잖아요. 문제 깨니잖아요. 부부부터 버리라. 아니, 진짜 뿌, 뿌, 뿌, 뿌.

0: 아니다 이거. 자, 장난이 안 돼. 그래도 그 사람이 안 아프거든. 오고만 가냐 하는 거야. 그냥 아픈데 자식에서 참 다 제대로 협업을 잘하고 협업을 하면은 괜찮을 거야. 그걸 굽어야 돼. 그때 이때도 보지 말라. 그래도 보지 마라 이 말이야. 어제 화도만 해라. 이날도 진짜 공고 그 아니 셋째는 뭐지?
1: 넷째. 셋째 문제를 보지 말라고.
0: 넷째는 뭐지? 과식하고 만드는지 이게 간식을 절대 하지 말아요. 간식을 많이 하지 말아요. 그게 이제 수생하는 사람이 다 먹었던 적이 자기 이제 건강 유지도 참 많이.

0: 걱정하지 마라. 그 여자분들도 여러 번인데, 예. 이게 뭐, 배가 퇴중이나, 뭐, 이제, 꿈을 준다. 배가 퇴중이 잘해 좀, 좀 같이 주고파면, 뭐, 배 퇴중이, 같이 꿈을 준다. 배 퇴중이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멀지만, 과연 사람은 말이야. 좀 배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한 가지 건강이 좋은 겨. 건강 제일, 제일, 장수 제일, 이게 뭐, 소시, 적지 못한 말이야. 적지 못한 건 건강 좋뿐 아니라, 정신도 좋고, 그러니까, 포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간식하지 말라.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말고.
1: 응? 다섯째가?
0: 다섯째가 또 돌아다니고. 뭐, 해진 해놓으면 안 되고, 네. 뭐, 참책기를 타고 만든 막, 뭐, 돌아다니기 말고, 사도 밤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이제 공부해야 되나. 그래서 다섯 가지 지키셔야 되거든요. 깨는 그 다음에 뭐, 다섯 가지 지키면, 그래, 공부를 해버리지. 깨는 해야 되지. 그래, 얼마나 걸려. 깨고 다섯 오기 전에 지키는 게, 하여튼, 뭐, 참, 한 가지 이제, 잠 3시간 전에 그것도 안 되고, 말랑할 것도 안 되고, 잠 3시간 전에 말랑할 것도 안 되고, 책 한 번은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간식, 저, 화오, 과식, 간식, 참 간식 안 해도 되겠고 말이야. 쫄깃한 해결할 것, 안내도 또 어디 어디 가야 되겠고 말이야. 오지, 그래, 오지 그것도 못 지키는 공부 안 되는 거야. 그럼 공부 안 한다, 그 말 아이가 말이야. 오기 그것도 못 지키는 공부 안 한다, 그 말이야. 공부를 하려면 5년을 지키지 않고 공부 안 한다, 이제. 5개를 지키가 아니고 5개 또 지키면 10년만 해봐. 10년 해봐야 공부 성적만 내 모아주면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니까 결국은 아니는데, 내가 5개를 갖다 이런 수백 명 이런 건데, 오늘 그대 지킨 사람이라 아직 못 봤어. 못 봤는데, 그걸 보면은, 아니, 근데 그 신랑 사람은 엄청 맞다. 나 그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또, 숨어서도 오히려 잘 지키는 있겠지만은, 이만 이제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막 참고를 보면은, 본부성 쪽에서 참석해서 오늘 다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 많이 해준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0

0: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

0: 있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0: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몸에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렇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1: 네.
0: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0: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쵸?
1: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0: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 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0: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붉은색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0: 오.
1: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1: 네.
0: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1: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1: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해서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0: 네.
1: 다리가,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한 달은 효과

0: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0: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0: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0: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1: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쵸.
0: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0: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
0: 저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0: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님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0: 기형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0: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0: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요.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

0: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0: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0: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0 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0: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0: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일

0: 영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잠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명에 입살려 건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눈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 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공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어둡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 청동댑을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 폭우 역량이 한데 모였습니다. 조계종이 500여...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 폭우 역량이 한데 모였습니다. 조계종이 500여 명의 천진불 수계식을 중심으로 한 결집대회를 선보였는데요. 대중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법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 운남사가 보광전을 낙성하며 재건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사부대중과 지역사회의 간절한 원력이 하나로 모여 잿더미 위에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사유와 감정의 영역까지 파고든 지금 마음의 종속은 새로운 문명적 위기로 떠올랐습니다. AI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불교계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매달 전국 사찰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행단체 제주선제봉사회가 바다 건너 추자도에서 1박 2일간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는 원력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피서지 덕진공원에 연꽃을 감상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김제금산사가 후원한 2016 전주 연꽃 문화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부산과 경남의 포교 역량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500여 명이 한자리에서 수계를 받고 세대별 대표들이 전법 실천 선언에 나서며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포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의젓하게 약식 가사를 걸친 아이들이 보살이 손을 모으고 부처님 전에서 불제자로서의 첫 서원을 세웁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청소년들의 눈빛에는 진지함과 불제자로서의 서원이 서려 있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부산 경남 지역 포교 역량 결집대회 현장입니다. 영남 불교를 대표하는 금정총림 범어사와 영축총림 통도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어린이, 청소년 500여 명의 대규모

0: 성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마음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1: 이어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세대별 대표들은 대중실천 선언을 통해 생활 속 전법을 다짐했고 포교 원력을 상징하는 서원건을 함께 착용하며 뜨거운 연대를 선보였습니다. 161명의 어린이 연합 합창단이 빚어낸 맑은 찬물과 소리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줌의 불씨 희망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진 가운데 의성 고운사 진립로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밤부터 이어진 폭우로 고운사는 진입로의 절반이 무너졌고 경내 입구에는 흙과 돌이 쏟아져 출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고운사 인근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조성한 임시주택도 이번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통제선이 설치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추가 붕괴 우려에 따라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안전 확보와 복구 방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대형 산불은 천년고찰 의성 운남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사부대중과 지역사회의 간절한 원력이 하나로 모이며 잿더미 위에 다시 희망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복원을 마친 운남사 보광전 낙성식 현장을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꽤 걸린 산자락을 묵묵히 견뎌낸 천년고찰 의성 운남사.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전국 불자들의 기도와 지역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다시 희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말사인 운남사가 지역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가장 먼저 복원을 마친 보광전 낙성식을 봉행하며

0: 발표했습니다.
1: 우리 혼남사가 여기 화엄들을 열어갖고 스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신도들도 그 기회를 줘가지고 앞으로 혼남사가 화엄세계가 활짝 열 수 있도록 그래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0: 무너졌던 도량이 다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수행도량으로 되살아난 모습에 불자들은 감동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2: 눈물 속에서 천년 고찰이 화마에 휩싸일 때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불자들의 염원 속에 다시 이렇게 운암사가 복원되었다는 이 가정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0: 산불은 정각을 앗아갔지만 천년고찰의 정신까지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도량에 다시 법등을 밝힌 운남사 보광전. 절망을 원력으로 바꿔낸 공동체의 아름다운 기적이 새로운 희망의 범종 소리가 돼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3: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사유와 감정의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면서 편리함 이면에 마음의 종속이란 새로운 문명적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불교계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거대 언어 모델이 종교적 지식을 쏟아내고 다정한 알고리즘이 현대인의 정서를 파고드는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의 편리함에 사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의 감정을 의존하면서 이른바 AI에 의한 마음 종속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간성 상실과 정신적 고립이라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 마음을 치유할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스스로 내면을 구하는 수행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인공지능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경책합니다. AI는 그저 남의 빛을 반사하는 도구일 뿐 인간만이 스스로 지혜의 빛을 낼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지적입니다. 기술에 이끌려 다니기보다 참된 나를 찾는 수행이야말로 AI 시대를 지혜롭게 건너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5: 참선하는 사람들이 AI를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수강체라. 지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해. 빛을 받아가 빛을 발하는 거라. 그러면 참선하는 사람은 뭐냐? 발광체라. 이거는 자기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라.
4: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정신적 폐해를 통제할 방편은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스님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계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만큼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선명상 수행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과 고립을 주체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의 정서와 과학적 사고에 부합하는 불교, AI 융합형 마음 문명 불교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6: AI와 양자과학 시대, 마음 평화는 불교에서 만들어갑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안, 분노, 우울, 고립이라는 마음속의 집착과 괴로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집착과 분별로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4: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역시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도구적 진보로 정의하면서도 핵심엔 자비라는 인간 고유의 소프트웨어가 빠져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지능보다 자비가 앞서는 기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인류는 차가운 실리콘 지능에 대응하는 따뜻한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기회로 삼아 AI를 매개로 불교의 오랜 지혜를 더 널리 펼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7: 지금의 말로 정말로 불교가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불교가 왜 있었는지 그 존재 이유를 정말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지금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
8: 인공지능의 시대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 부처님의 말씀과 지혜에 그 어떻게 의존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폐해랄지 단점들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4: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의 파도 속에서 인간성을 지켜낼 보루는 스스로 내면을 닦는 수행에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없는 사찰이라는 공간, 오감으로 직접 부딪히며 지혜를 구하는 대면 수행이야말로 가상세계에 갇혀 마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불교 본연의 핵심 열쇠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0: 다음 종속의 위기 앞에서 한국불교는 도구를 주체적으로 다스리는 기술적 방편과 자성을 일깨우는 수행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수륙제와 영산제 시연, 사찰 필드트립 등 불교 문화유산을 대거 체험할 수 있는 유네스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칼레드 알 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국내외 문화유산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알 아나니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가 세계유산 보호와 대화, 연대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담은 유물이 아니라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게 하는 단단한 기반

0: 물품을 차량에 싣고 사찰로 향한 이들은 가장 먼저 부처님 전에 감사함을 담아 참배를 올립니다. 제주 선제 봉사의 강성효 회장과 회원들은 최근 추자도 쌍용사를 방문해 1박 2일간의 집중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규모 단체는 아니지만 소외된 도량을 가꾸겠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1: 인원도 작고 규모가 작지만은 큰 마음으로 해서 순수한 우리 단체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바람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각자의 어떤 뿌듯한 그런 걸 느끼면서
0: 숨이 턱 막히는 무더운 날씨에도 회원들은 각자 역할을 일사천리로 분담합니다. 법당 내부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손길부터 낡은 방충망을 교체하고 도량을 정비하는 보수 작업까지 베테랑 봉사자답게 능숙하게 해나갑니다.
2: 봉사가 곧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담아서 함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우리 도량 정화 작업에 함께 애써주신 마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땀방울로 도량을 장엄한 회원들은 이날 몸으로 행하는 보시를 넘어 미디어를 통한 방송 포교의 중요성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모든 회원이 BTN 불교 TV 붓다회에 가입하며 전국의 척박한 현장에서 묵묵히 정진하는 사찰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열악한 사찰에 가서 해드리는 게 저희들 원래 그 목적입니다. 숨어있는 사찰 아니면은 소외된 사찰이나 그런 데를 BTN TV에 방영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적은 인원이지만 한결같은 원력으로 섬마을 사찰의 등불을 밝힌 제주 선제봉사에 이들의 꾸준한 발걸음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자비의 소중한 씨앗이 되길 기대합니다.

0: 장마비 속에서도 연꽃이 만개한 전주 덕진공원은 문화와 예술, 불교의 자비정신이 어우러진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8일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이 주관하고 조계종 17교구본사 금산사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후원한 2016 전주 연꽃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1: 전주의 오랜 역사와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곳 덕진공원에서 2016 전주 연꽃 문화축제에 막을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0: 연꽃 향기와 함께하는 문화와 예술의 향연을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굳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과 불자들이 동참해 힐링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축제장에서는 연잎차 만들기와 전통차 시험, 연꽃 등 만들기, 연꽃 모종 나눔, 염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막식에는 금산사 회주 도법스님, 부주지 덕림스님, 한강수 신도회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지훈 전주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가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 연꽃처럼 우리 모두의 삶도 오늘 이 축제를 통해 더욱 향기롭고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3: 연꽃문화축제를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0: 특설 무대에서는 축하 퍼포먼스와 고고장구, 우리소리 공연,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궜습니다. 900제 시기, 전주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성된 덕진 연못. 처염 상징의 연꽃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자비와 나눔의 상징으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장맛비로 촉촉이 젖은 산사의 밤을 즐기려는 도시 사람들과 함께 지리산 화엄사의 화야몽 첫 번째 법석이 열렸습니다. 화엄사는 지난 18일 경내 보재로에서 차의 세계를 주제로 한 구층암 덕재 스님의 강연과 차 시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지리산 바람을 지나고 별빛 아래 차 한 잔이란 주제에 맞춰 구례를 대표하는 대금과 줄풍류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덕재 스님은 차의 역사와 종류, 수행과 문화, 차의 치유 기능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화엄사에서 재배한 차를 직접 음미하며 자연을 만끽하는 화야몽 두 번째 만남은 오는 8월 22일 구례 출신 정지아 소설가의 사람과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법정 개정 시한을 넘긴 채 현재까지 비상행동은 국회와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낮추거나 이행 시기를 뒤로 미루는 유연성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 부

회사가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을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는 진건군 주 제주중국 총영사, 김성범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부처님 교화 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0: 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입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후손에 끼칠 영향이 걱정되어서 혼자라도 물자를 아껴 쓰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광보가 있으니 깨끗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보답이 있으리라는 신념으로 행하고 있는데 인광보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나부터라도 환경 오염을 좀 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을 좀 청정하게 하는 실천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쓰레기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회용품도 최소한 자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어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운동, 환경 운동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몸이 나고 내 바깥에 이 세상이 환경은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이 몸과 마음, 이 몸이 내 몸이고 이것만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환경은 내 바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와 세상이 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죠. 내 차가 지저분할 때 내 차는 이건 내 거니까 좀 지저분하면 안 될 것 같고 밖에 세상은 내 게 아니니까 좀 지저분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차에 있는 걸 바깥으로 버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내 차는 더러움에서 빠져나갔는데 세상은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세계가 너무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우리 몸도 많이 오염돼 있기 쉽죠. 그래서 나와 세계를 둘이 아니다라는 하나로 보는 바른 안목을 갖추고 있다면 저절로 실천이 될 거예요. 내 몸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혜의 안목을 갖추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실천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저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랬었는데, 내가 인간부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이렇게 아끼고 살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깨끗한 세상, 깨끗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이제 과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강보가 내가 환경을 깨끗하게 휴지를 줍고 오염시키지 않으면 나도 이제 그런 환경에 태어나겠구나. 이런 식의 뭐랄까 이렇게 단편적 인강보만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깨끗하게 하면 과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깨끗한 환경 속에 태어나겠지. 이런 생각.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세상의 본바탕이 본래 청정하거든요. 나도 세계도 아무리 우리가 오염을 시켜도, 아무리 오염을 시켜도 오염될 수 없는 본래 청정한 본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게이 세상이에요. 나와 세상이. 그래서 더럽혀질래야 더럽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방편으로는 환경 오염을 하지 마세요. 환경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세요. 플라스틱을 쓰지 마세요. 뭐 일회용품을 쓰지 마세요. 이런 권장을 해서 이런 걸 실천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첫 번째 방편의 공부가 돼요. 방편은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법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법은 뭐냐 하면, 나와 세계가 본래 청정하구나, 오염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제법 봉상은, 제법의 공한 모습은 이 세상은 본래 공해서 텅 비어서 한물건도 없기 때문에 뭘 오염시킬래 오염시킬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다 이랬어요. 뭐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더럽고 깨끗한 뭔가가 없어요, 따로. 그러면 본래 청정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우리가 오염시킬래 오염시킬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은 것을 보고 정토라고 그럽니다. 정토. 정토는 저 서방 세계 극락 정토라는 곳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선에서나 불교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따로 찾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방편에서는 항상 따로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방 정토에 가면 극락 세계가 청정한 세계, 정토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방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환경을 잘 가꾸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근원적 청정이 아니에요. 본래 청정이 아니란 말이죠. 방편에 아주 좋은 이 모양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덕목이에요. 또 그건 당연히 실천해야죠. 근데 그건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랄까,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해요.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면 안 되듯이 손가락은 달을 보고 나서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즉 손가락에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즉 불교의 모든 방편은 정말 좋은 말인데 그 말도 버려야 돼요. 방편도 버려야 돼요. 결국에 가서는 지금은 실천하지만 그 방편도 버려야 된다. 절대적 진실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방편을 절대라고 오해한 사람은 이 모양의 세계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명분 있는 얘기잖아요. 환경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명분 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

그렇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운동을 하거나 이게 너무 환경 방편의 청정인데 그걸 모르고 이 지구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실체야라고 생각하는, 거기 집착하는 사람은 방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환경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환경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좀 같이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는 스님인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나쁜 놈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환경, 여기에 대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저 나쁜 놈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그 운동을 하다가 결혼했던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서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은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살려고 막 길을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역으로 아내를 죽이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내 마음이 정토가 아니라 지옥을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내한테 천기적이 써야 돼. 옛날에 청기적이 안 쓴 할머니들이 어디 있어? 왜 못해? 못한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옳은 것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누가 봐도 옳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세상을 청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청정하게 못하더란 말이에요.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그게 청정한 국토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편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어리석음이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가치도 그 좋은 가치에 집착하면 어리석음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가치, 좋은 가치, 그것이 친환경이 되었던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던 어떤 것이든 그건 방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방편으로 좋은 일은 우리가 이 현실 모양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분노가 마음에 싹트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까지 환경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해? 내가 10년을 노력했는데 저놈들은 매일같이 내가 10년 노력한 걸 한 방에 오염시키는 일들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하면서 그 나쁜 놈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쌓여 있으면 그건 청정한 국토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보를, 분명히 나는 환경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내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힘들고 부담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럼 그게 진정한 청정이겠어요? 그건 모양의 청정이에요. 내가 청정하게 노력해서 갈고 닦고 나서 정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는 가짜 정토예요. 만들어낸 정토잖아요. 그럼 그건 다시 오염돼요. 여러분 환경 깨끗하게 정리해보세요. 집안 청소, 대청소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면 바로 지저분해지죠? 하루 종일 대청소를 해서 반질반질하게 닦아놨어도 아들, 딸 두 명이 와가지고 남편하고 셋이 집안을 한 시간만 뛰어다니면서 놀면은 유치원 갔다 온 아들, 딸이 한 시간만 뛰어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감이랑 장난감 다 꺼집어내고 해서 놀면 내가 분명히 하루 종일 청소했는데 금방 지저분해지죠. 이처럼 만들어낸 정토는 결국에는 인연 따라 내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정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 세간법, 현실 세계에서, 모양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고 연기법을 실천하는 아주 훌륭한 가치다. 지혜로운 가치다. 근데 더 깊은 이 출세간법, 근본법, 본래 청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 안목의 바탕이 된 다음에
환경운동을

0: 하게 된다면
1: 환공 운동을 하면서도 겉으로만 한경이 아니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청정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게 청정이에요. 상대방을 너는 왜 이렇게 잘못하냐고 탓하지 않는 게 청정이에요. 그러면 모두를 품어안고 사랑하고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자비심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청정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아, 내가 실천하고 실천 안 하고 상관없이 본래 청정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은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게 본래 청정한 이 바탕이구나를 깨닫고 나면 내가 내 집안 청소하듯이 세상도 저절로 청소하게 돼요. 저절로 오염시키지 않게 돼요.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청소해야지. 노력해서 청소하면 나중에 좋은 국토에 태어나겠지? 이거 분별망상이잖아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복을 지으면 나중에 복을 받겠지 이러면서 복 짓는 거잖아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남들 돕는 사람이 돕고 나서 탁 잊어버리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게 아니고, 돕고 나서 막 본인 입으로 광고하면, 뭔가 내가 복을 줬으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어 하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바라는 게 있으면 진정한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청정하게 플라스틱을 안 쓰고 환경을 잘 지키면 청정한 국토에 태어날 거라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는 거 맞겠죠? 그게 인광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 인광보에 불과하다. 진정한 법을 깨치는 것은 이 본래 청정을 깨치는 거예요. 나도 세계도 본래 청정하구나라는,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불이법을 깨닫고 나면 그 저절로 청정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내가 바로 세상이니까요. 내 마음이 바로 국토니까요. 국토청정, 심청정, 국토청정. 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해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건 뭔가 과보를 바라면서 하는 환경운동이 아니에요. 환경운동이라는 말도 하지 않는데 그냥 삶이 저절로 친환경적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의 삶의 방식을 남들에게 과도하게 강요하지 않아요. 과도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제가 20대, 30대 한때 이 환경, 뭐 그렇다고 해도 저도 이렇게 뭐랄까 성격적으로 너무 그렇게 막 완벽주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슬렁슬렁 하는 스타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슬렁거리며 사는 사람조차도 환경운동이라는 모양에 집착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들하고, 그분들하고 막 대화 나누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공부할 때 저도 막 환경운동 투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는 절과 제대로 안 하는 절에 대한 막 분노.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중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그거 안 하면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잘 지키는 분들은 막 정말 훌륭하다고 막 찬사 아닌 찬사를 하고. 그런데 이게 아주 저 자신을 보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환경을 잘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삶을 하나하나 지켜보니까 깔끔하지가 않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저는 이게 환경운동이라고, 환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의 편리를 위해서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 스스로 완벽하게 환경을 청정하게 할수 없다면 어떻게 남들이 못한다고 화를 낼 수가 있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모양의 환경은

선정은 이렇게 선정이 들어가고 나가는 선정을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향비구가. 그래서 현책이 언제나 선정인데 어떻게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다면 진정한 참된 선정은 아닙니다, 이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는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좀 전에처럼 환경이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어서 나는 더러운 환경을 깨끗하게 바꾸겠다 하는 건 뭐예요? 더러운 환경이 있고 깨끗한 환경이 있어서 더러운 환경을 깨끗한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 이게 이분법적인 환경운동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생들은 둘로 나누어가지고 모든 걸 해요. 선정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증득한 사람과 증득하지 못한 사람, 선정에 들어가 본 사람과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선정이 아닌 사람이 열심히 수행을 갈고 닦아서 참선을 해서 선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걸 선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환경운동을 내가 생각하는 거 환경운동으로 막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래 청정한 그걸 선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환경운동을 내가 생각하는 거 환경운동으로 막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래 청정하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선정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 나가는 게 있어. 나는 20년간 선정을 닦았고 선정을 닦다 보니까 언젠가 뭐 10년 전, 5년 전에 선정에 들어가서 깊은 선정 속에서 어떤 선정 체험을 했어. 너희들은 선정 안 해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럼 나는 우월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선정을 내 수준까지 안 가봤으니까 너희들은 열등하다. 이게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선정, 이걸 얘기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지황비구는. 근데 이 현책이라는 스님은 지황비구를 일깨우기 위해서, 왜?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와,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이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항상 평화롭다? 항상 고요하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조건이 완벽하게 괴로움이 없는 조건인 사람도 괴로워요. 그 행복은 조건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의 조건이 오면 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으면 어떤 생각을, 왜 괴로울까요? 그런 사람은. 완벽한 행복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괴롭다니까요.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내가 젊어서 정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도 딱 벌어놨어요. 내 죽을 때까지 쓸돈딱 벌어놨어요.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한 달에 뭐 얼마씩 딱 나올 만큼 딱다 벌어놨어요. 몸도 남들보다 건강해요.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딱 퇴직했어요. 이제 회사 스트레스도 없어요. 누가 나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회사에 잘볼 사람도 없고, 자식이 마침 이제 작년에 그 완벽할 때 갱년기 우울증이 와요.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 잘볼 사람도 없고, 자식이 마침 이제 작년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좋은 회사 취직까지 했어요. 내가 이제 돌봐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완벽하잖아요. 그 완벽할 때 갱년기 우울증이 와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 뒷바라지 할 때는 갱년기 우울증이 올 새가 없어요. 하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뒷바라지 해야 될 것도 많고, 남편이 진급할까 안 할까, 승진할까 안 할까 막 근심 걱정도 되고, 남편도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회사 딱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푹 쉬어도 되는데 쉴 수가 없어요. 더 불안해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군생활 30년 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어제 퇴직해가지고 정년 퇴직하고 딱 끝내고 이제 탁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확 신난다 이러고, 아내하고 술 한잔하고 이제 푹, 이제 내일은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푹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푹 쉬려고 이제 누웠는데, 보살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6시 땡 하자마자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나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참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눈앞에 깨어 있으면 생각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생각 없이 바라보면 뭐죠? 컵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과거에 배워 익혔던 컵이라는 이름과 모양을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과거로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이걸 컵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럼 지금 눈앞에 이것을 보면 이건 컵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이 눈앞에서 보기만 할때 이게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생각을 따라갈 때 어떤 대상이 좋거나 나쁠 수 있어요. 좋은 거는 집착해서 취하고 싶고, 싫은 건 거부하고 버리고 싶거든요. 생각 따라갔을 때 그래요.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 그게 명상이에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 언제나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게 본래 선정이에요. 생각 따라가니까 선정이 항상 깨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생각 따라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그냥 문득 모든 생각을 쉬고 지금 여기에 그냥 있으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순간 문득 어떤 생각도 없이, 여러분 여행 같은 거 갔을 때가 느낌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일상에서는 그 여러분 집 안에 하루 종일 있어도 평화롭게 고요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청소를 해야 되고 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애들 뭐 온갖 생각이 많거든요. 여행을 가면 잠시

감각이냐면 제가 군 생활하면서 막 군법당에서 막 나름 온갖 일들 막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인도 3개월 연수를 가게 됐어요. 부처님 성지도 가고 히말라야도 가고 뭐 라다크도 가고 하면서 히말라야에 한 3천, 4천, 5천 거지 갔는데 한국 사람을 거의 안 만나 뭐 말할 기회가 말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한 달 동안 산에만 있을 거니까 뭐 세상 일은 다 잊었죠. 달고 가니까 한 발 한 발 뭐밖에 없느냐? 생각은 없고 감탄사밖에 없어요. 그냥 한 발 한 발.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이 청명함을, 이 푸르름을, 이 히말라야의 그 산과 하늘과 구름을 그냥 눈에 담으면서 그냥 생각이 멎으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뭔지 모를 그냥 생각이 딱 끊어지면서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도 여행지에 갔을 때 처음 보는 어떤 장관이나 풍경을 바라볼 때 생각이 딱 멈추고 그냥 이런 느낌이 되죠. 아, 진짜 좋다. 정말 이렇게 힘 빠진 채 좋다. 너무 좋다.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기만 해도 좋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을 때 그 상태 아니에요? 애들 다 학교 갔고 남편 회사 갔고 나 한 두세 시간 집에 앉아서 좋다 하고 가만히 있다가 좀 있다가 청소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좋다 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상에서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거나 스마트폰 액정으로 채워져 있거나 무슨 저 넷플릭스에 꽂혀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뉴스로 채워져 있거나 머리가 온통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혼란 그 자체예요. 그게 언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루에 5만 개 생각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본래 고요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득 쉬면 누구나 와 좋다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와 좋다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문득 제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산책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걸었어요. 앞에가 광활한 드넓은 곳이어서 한참을 걸어도 뭐 간섭되는 게 없는 곳이어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걷다가 너무나 매일 보던 하늘인데 너무나 다른 하늘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던 하늘, 일상적이고 당연하던 하늘이 그렇게 뭐랄까요? 말로 표현하면 이건 참 작아져서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와 하면서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알 수 없는 고요함, 평화 그런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저 초록색 푸른잎 하나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놀랍다니까요. 제가 20대 중반 어느 날 첫 봄에 민들레를 보고 화들짝 놀란 그 해에 왔다가 또 나무를 보니까 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하나하나 다 요만한 연초록의 이파리가 점점점 색깔이 하루하루 다르게 달라지고 비 오는 날 느낌이 또 다르고 화창한 날 느낌이 다르고 또 숲에 내음 있잖아요. 냄새, 내음이 맨날 숲에 살면서도 그 내음이 그렇게까지 진한 줄 몰랐어요. 비 오는 날은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거예요. 현실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모두에게 본래 고요함을 선물해 주고 있어요. 본래 선정, 본래 청정. 여기가 본래 정토예요. 본래 선정, 선정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선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본래 선정 속에 있으면서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바다는 파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각의 당처를 확인하면 생각이 다이 본래 고유한 본래 선정인 이 본래 마음,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본성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니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그대로 본성이다.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생각이 그대로 본성이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 생각 마음껏 해도 상관없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느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집착 없이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행동도 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게 돼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게 돼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그러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생각을 멈추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다 해요. 그런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 멈추고 항상 이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다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이든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집착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망고 뭐 괴로울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아, 법이 사는구나. 진실이 사는구나. 이 연기법, 진실, 이게 법이고 이게 불성이잖아요. 아, 삶은 하나의 진리밖에 없구나. 그러니 진리가 사는 건데 내가 살 필요가 없구나. 나는 뭣도 모르고 살았다 보니까 내가 잘 살라고 괜히 애쓰고 살았네. 내가 없네. 내가 잘살 필요가 없네. 턱 내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럼 괴로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될 일은 되게 만들어요. 우주법계가, 인연법이, 부처님이. 안될 일은 안 되게 해요.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습니다.

전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0: 취하십시오. 선일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거는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원래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아무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고요하다든지 시끄럽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뭐 밝다든지 어둡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나라든지 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그냥 오히려 어떤 그런 의도나 생각이나 이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의도,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날 때 이게 이제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것이다. 본래부터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그런 뭘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의도를 놓아버리고, 의도에서 벗어나고, 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는 분별에서 벗어날 때, 그때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난다. 아,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뭘 조작하는 것도 없을 때, 그때 이 진실이 드러난다. 말하자면 이제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 은산철벽에 뭐 가로막힌다고 말하듯이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전혀 아는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뭐 꼼짝을 못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의문은 계속 남아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은 남아 있고 어떻게도 할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가 법문을 들으면 제대로 그래야 되거든. 무슨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체험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연구해보고 이러면은 언젠가는 아 알겠다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그게 세속이거든. 왜냐하면 그게 끝까지 분별 생각을 벗어나질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깨달음은 불의의 세계란 말이야. 분별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깨달음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할때 이게 이제 알 수는 아는 건 아니지만 현실로서 이렇게 탁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건 아니고 현실로서 이렇게 탁 체험이 되는 현실은 현실인 거야 이게. 이해를 해야만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현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와닿고 그렇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생생하고 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 없지만은 생생하게 깨 있어. 현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해야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지. 그 어떤 이거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 조사가 말이 조사는 이제 욕조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이 북종 신수를 비판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러 고요함을 살펴보고 마음을 들어 바깥으로 비추어 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선정에 들어간다면은 이런 짓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것이다. 조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타고난 본성은 아니지. 본성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인데, 이 말은 그대의 진실은, 그대의 본래 면목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여기에 완전히 실현이 돼 있다. 완전히 실현이 돼 있고 드러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단지 이거는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번 이런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이게 경험이 돼야 되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것이지 뭐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해서 더잘 들어야 된다거나 더뭐 법문을 더잘 들으라거나 또는 눈을 더 밝게 하라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으려고 닦을 게 없다. 닦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눈을 더 밝게 하라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으려고 닦을 게 없다. 닦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거든요.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는 것도 아니고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본래 원만하다, 본래 원만하다 이런 얘기라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깨달음이 없으면 뭐 이런 걸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으려 하며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닫겠으며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체험, 확인하는 체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 저게 내 마음이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깨닫겠으면 하는 말은 사실은 본래부터 완전히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본래부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말

그게 당장 내가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힘이 이렇게 확실하게 생기느냐.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한번 경험한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또 생각을 가지고 이걸 또 알고 싶어 하고, 붙잡고 싶어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따라가게 되거든. 또 분별을 따라가게 되고, 그럼 공부가 이게 동쪽으로 가야 될걸 서쪽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항상 자기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중생의 분별심이다. 깨달음은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뭐 굳이 뭐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분명한 현실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어떤 공부하는 분들이 제가 늘 당부를 하지만은 끝까지 조심해야 될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꾸 아 알겠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어쩌면 경전에 나오는 말이나 법문 속에 나오는 말이나 누구한테 들은 말을 들으면은 그래? 그렇게 돼야 돼? 그것 또 말을 가지고 또 말을 들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 그러면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가 하고 또 그걸 찾게 되죠. 그게 전부 생각을 따라가는 일이거든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뭐 자타불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타불이 하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 이제 내하고 저내 아는 사람하고 이제 둘이 아니구나. 네, 이제 그걸 알겠다 이런 소리라고. 또는 뭐 내가 보니까 지금 저 밖에 보이는 나무하고 내하고가 둘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완전히 망상입니다.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100% 생각이죠.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제 자꾸 사람들이 그런 잘못이 생기느냐 하면 생각을 극복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 예. 쉽지가 않아요. 예. 너무나 습관적으로 생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은 생각의 세계고 분별의 세계입니다. 출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에 알 수가 없다고, 이거는. 알 수가 없고, 단지 그냥 드러나 있는 현실로서 이렇게, 현실일 뿐이지. 현실이니까 뭐 체험이란 말을 하는 게 드러나 있는 명백한 현실로서 의심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체험이란 말을 이제 막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러니까, 아, 저러니까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다 생각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최소길이지 출세간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끝까지 자기 생각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이 공부를 잘해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뭐가 아니거든, 이게. 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건 불성이라든 도라든 법이라든, 이건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가 내 마음 이러면은, 자기 마음이라는 게 어떤 무엇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여기죠, 그죠? 내 마음이 뭐 어떻다. 내 마음이 뭐 시끄럽다. 뭐 고요하다. 뭐 복잡하다. 뭐 힘들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뭔가가 그런 모습,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거든요. 그게 분별이고 생각이고 망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닫고 나서 깨달은 뒤에 이 마음을 항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벗어난다는 것이고 생각을 벗어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우리가 생각 속에 오랫동안 살아놓으니까 참 그게 잘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꾸미도록 한다면은 모든 것을 꾸밀 수 있을 것이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 스스로는 본래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온갖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온갖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온갖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좀 마음이란 게 뭐, 이렇게, 뭐, 온갖 걸다 만들어내니까, 조작을 할수 있지, 얼마든지. 조작을 하고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꾸며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마음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꾸며낼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걸 뭐 옛날 사람들이 그 비유를 할 때, 금을 가지고, 금방에 가보면은 금을 가지고 온갖 걸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눈먼 놈들아,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구업을 할까봐 두려워하는구나. 이건 뭐 두려움이라는 거는 뭐 깨달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진실이 뭔지 자기가 지금 뭐 체험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할 수도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여기 통해서 이제 의문이 사라지고 정말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게 자기한테 이제 당장의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이라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어느 정도. 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경전이나 조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구나. 이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니까. 현실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내한테 누가 뭐라 해도 자기한테 현실이니까 의심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는 뭐 어차피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어디 가서 뭐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두렵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체험 못하면서는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스님들이 무릇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으며 천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여러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면서 거역하거나 순조롬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큰 선지식이라 이 말은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라야.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자기 근본, 자기 근원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제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심할 게 없고 완전히 만족스럽고 안정이 되고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이거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뭐 부처의 말도 뭐 비판할 수 있고 무슨 조사의 말도 비판할 수 있고 뭐 팔만대장경도 뭐다 이제 비판할 수가 있죠. 그다 방편의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없거든요. 다 문제가 있는 말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차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말할 수가 없거든, 이게.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걸 억지로 말해놓은 게 부처님 말씀이고 조사의 말씀이고 팔만대장경이다. 그러니까 그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말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해놨구나. 뭐 그렇게 눈 감아주면은 그건 다 우리가 이제 더 존중하고 뭐 받아들일 말이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다 문제가 있는 말들이에요. 왜 이거는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명백한 현실인데 분명한 현실이고 명백한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여기 대해서 뭐 이제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비유라든지 방편의 말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해놓고 보면은 그게 다 오해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는 거는 자비심의 발로에 의해서, 좀, 뭐, 억지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한번 여기에 통해서 자기에게 이 진실이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면은 이제 뭐 부처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안 속아 이래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게 전부고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 그만큼 이게 확실치 못하면은 계속 궁금함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되지? 혹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

0: 밥 먹고 한 잔, 아, 일하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열 잔이 됐지.
1: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2: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0: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산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산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꾸불꾸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아,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1: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화...
0: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3: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0: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3: 근데 이 돌단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0: 오,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3: 백제의 눈물?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4: 이제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5: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4: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0: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5: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 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4: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0: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0: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1: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2: 함께하겠습니다.
0: 자, 돌격하시오.
1: 돌격!
3: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주군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4: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5: 그럼
4: 보강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3: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0: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1: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2: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0: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1: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0: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1: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강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 폭우 역량이 한데 모였습니다. 조계종이 500여 명의 천진불 수계식을 중심으로 한 결집대회를 선보였는데요. 대중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법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 운남사가 보광전을 낙성하며 재건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사부대중과 지역사회의 간절한 원력이 하나로 모여 잿더미 위에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사유와 감정의 영역까지 파고든 지금 마음의 종속은 새로운 문명적 위기로 떠올랐습니다. AI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불교계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매달 전국 사찰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0: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부산 경남 지역 포교 역량 결집 대회 현장입니다. 영남 불교를 대표하는 금정 총림 범어사와 영축 총림 통도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어린이, 청소년 500여 명의 대규모 수개식과 선명상, 대중실천 선언이 어우러진 미래세대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1: 한 사람의 출가자가 줄어드는 시대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어린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운 그 작은 서원이 100년 후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씨앗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라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 영남 지역 사부 대중은 천진불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오늘 수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천진불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한국 불교 미래 100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14교구 사부대중이 가장 앞장서서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쏟겠습니다.
0: 특히 시대 변화와 발맞춘 전법과 인재 양성을 위해 종단과 지역교구가 행정적, 정신적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3: 저희들이 수행과 전법과 또 교육과 새로운 어떤 시대의 그 변화에 더욱더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인재 양성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마음을 더 가지게 됐습니다.
0: 이어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세대별 대표들은 대중실천 선언을 통해 생활 속 전법을 다짐했고 포교 원력을 상징하는 서원건을 함께 착용하며 뜨거운 연대를 선보였습니다. 161명의 어린이 연합 합창단이 빚어낸 맑은 찬불과 소리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줌의 불씨가 거대한 들불로 번지듯 500여 명의 미래 세대가 써내려간 첫 서원은 부산 경남을

0: 복구 방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대형 산불은 천년고찰 의성 운남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요. 사부대중과 지역사회의 간절한 원력이 하나로 모이며 잿더미 위에 다시 희망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복원을 마친 운남사 보광전 낙성식 현장을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꽤 걸린 산자락을 묵묵히 견뎌낸 천년고찰 의성 운남사.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전국 불자들의 기도와 지역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다시 희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말사인 운남사가 지역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가장 먼저 복원을 마친 보광전 낙성식을 봉행하며 재건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 고난을 극복한 우리 모두의 신심의 결정체이자 앞으로 천년을 이어갈 자비와 지혜의 도량입니다. 운남사는 오늘 계기로 산불의 아픔을 완전히 딛고 일어나 사부대중이 언제든 찾아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유법한 수행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낙성식은 웅장한 범패와 대금 연주로 문을 열었고 경과 보고와 제막식 등이 이어지며 천년고찰의 새로운 출발을 반겼습니다. 고운사 주지 동운스님은 법어를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선 대중의 원력을 치하했습니다.
3: 이 걱정 하나도 이게 처음보다 내일처럼 소중하게 마음을 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0: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거대 언어 모델이 종교적 지식을 쏟아내고 다정한 알고리즘이 현대인의 정서를 파고드는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의 편리함에 사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의 감정을 의존하면서 이른바 AI에 의한 마음 종속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간성 상실과 정신적 고립이라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 마음을 치유할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0: 비약적 발전을 도구적 진보로 정의하면서도 핵심엔 자비라는 인간 고유의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지능보다 자비가 앞서는 기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인류는 차가운 실리콘 지능에 대응하는 따뜻한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기회로 삼아 AI를 매개로 불교의 오랜 지혜를 더 널리 펼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 지금의 말로 정말로 불교가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불교가 왜 있었는지 그 존재 이유를 정말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지금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
2: 인공지능의 시대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이 부처님의 말씀과 지혜에 그 어떻게 의존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폐해랄지 단점들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0: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의 파도 속에서 인간성을 지켜낼 보루는 스스로 내면을 닦는 수행에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없는 사찰이라는 공간, 오감으로 직접 부딪히며 지혜를 구하는 대면 수행이야말로 가상 세계에 갇혀 마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불교 본연의 핵심 열쇠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마음 종속의 위기 앞에서 한국 불교는 도구를 주체적으로 다스리는 기술적 방편과 자성을 일깨우는 수행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수륙제와 영산제 시연, 사찰 필드트립 등 불교 문화유산을 대거 체험할 수 있는 유네스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칼레드 알 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국내외 문화유산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알 아나니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가 세계유산 보호와 대화, 연대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담은 유물이 아니라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게 하는 단단한 기반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국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오늘부터

0: 오래된 사찰이나 그런 데를 BTN TV에 방영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적은 인원이지만 한결같은 원력으로 섬마을 사찰의 등불을 밝힌 제주 선제봉사회. 이들의 꾸준한 발걸음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자비의 소중한 씨앗이 되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김관비의 소중한 씨앗이 되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김관입니다.
2: 무더위와 장마로 지친 신심을 달래려는 사람들에게 이맘때 피는 아름다운 연꽃은 그 자체로 평안을 선물합니다. 지난 주말 전주를 대표하는 덕진공원에선 금산사 후원으로 2016 연꽃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3: 주말을 맞아 전주 덕진공원 연꽃밭에는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장마비 속에서도 연꽃이 만개한 전주 덕진공원은 문화와 예술, 불교의 자비 정신이 어우러진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8일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이 주관하고 조계종 17교구본사 금산사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후원한 2016 전주 연꽃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4: 전주의 오랜 역사와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곳 덕진공원에서 2016 전주 연꽃 문화 축제에 막을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법정 개정 시한을 넘긴 채 현재까지 관련 입법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스님은 모든 생명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과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조기 감축 경로를 명시해야 한다고 서원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국회와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낮추거나 이행 시기를 뒤로 미루는 유연성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 부담을 전가하는 발목잡기라고 지적했습니다. BTN 부타회 광주불교 순례단이 지난 18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로 7월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도법사 광주도선사 지공스님과 순례단원 80여 명은 천태불자들의 원력이 담긴 구인사 성지를 찾아 예불과 기도로 신심을 다졌습니다. 지공스님은 구인사는 고려 천태종의 법맥을 이은 성지라며 선정과 지혜의 조화를 통해 성불에 이르는 수행 전통은 시대를 막론하고 불자들의 근본이 된다고 설했습니다. 한편 순례단은 다음 달 15일 백중 회향에 맞춰 진주 약사정사로 8월 방생 순례를 이어갑니다. 제주 법화사의 위상과 보존, 활용을 주제로 하는 학술 세미나가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6일 제주 법화사에서 열린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의 세미나는 천년고찰 법화사의 발굴 성과와 위상 재조명,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도성스님은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법화사가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을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는 진건군 주 제주중국 총영사, 김성범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아,
1: 그래요?
0: 삶 자체가 너무 설레어가지고 아, 특히나 네. 그 저는 무대에 서기 전에 그 있잖아요.
1: 예, 예.
0: 그 무대의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이 제일 설레긴 해요.
1: 아,
0: 예.
1: 근데 항상 느껴집니다.
0: 느껴져요?
1: 예, 그 가슴 뛰는 그 무대에서 눈동자가 살아있는 그 느낌이
0: 눈동자가
1: 느껴집니다.
0: 살아있습니까?
1: 예.
0: 아, 좋습니다.
1: 느껴집니다.
0: 아, 오늘도 네. 살아있는 눈동자를 불아리면서 예, 여러분과 함께 쾌남열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

0: 있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2: 자, 우리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길영원 씨였습니다.
1: 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잘 돌아가요, 진짜.
1: 예,
2: 물레야 라이브로 우리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난지만.
4: 예, 처음 뵙진 않지만. 예, 우리 쾌남 열전에서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네.
2: 자, 우리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길영원 씨였습니다.
1: 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잘 돌아가요, 진짜.
1: 예,
2: 물레야 라이브로 우리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오, 정말 한 2800번 정도 꺾으신 것 같은데.
4: 그 예. 정도 되겠습니다.
2: 예. 네. 오늘 불러주신 노래 물레야 네. 어떤 곡인가요?
1: 김지혜 선생님의 물레야라는 곡을 처음으로 불렀는데요.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엄청 좋아하기도 했었고 경연에 나오기 전부터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던 노래여가지고 좀 초심을 찾자는 의미로 맨 처음 노래를 한번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4: 자, 이쯤에서 근데 제가 하나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남궁진 씨, 길영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1: 맞죠.
4: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사실 제가 그때 약간 버림받았거든요.
1: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 듀엣 할까요? 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또 어떻게 좋은 기회로 예.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4: 좋은 기회로 버림받는 걸 주었군요.
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 지금 약간 트라우마가 아니요.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1: 아닙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정말 제주도 또 가고 싶습니다.
2: 농담입니다, 진짜. 그때
1: 맞아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2: 진짜 즐거웠습니다. 재미있게 촬영하고
1: 맞아요. 예.
2: 그때 받은 상처가
1: 아니 방송이니까요, 방송이.
4: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예.
1: 맞습니다.
2: 그럼요, 그럼요.
4: 원래였으면 데이트 네. 하지도 못했어요. 방송이니까 그나마
2: 아니었죠.
1: 제가 못
2: 눈도 못 맞으셨습니다.
1: 제가 못합니다.
4: 네,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그냥 선택 못 받은 사람으로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2: 빨리 끝내시죠.
4: 좋습니다. 오프닝에서 가슴 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 네.
4: 우리 최근에 우리 려원 씨는 가장 그 려원 씨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일 있으십니까?
1: 제가 진짜 쾌남 열전에 괜히 나와서 예.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제가 쾌남 열전을 정말 나오고 싶어 했어요.
4: 진짜요?
1: 예, 제가 사실 또 이제 저희 가족이 다 불교이기도 하고요.

0: 항상 뭔가 저의 하루가 다시 시작했던 그런 시기를 한번 이렇게 키워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1: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간호학과를 갔을 때 내가 백의의 천사가 되겠다. 뭐 이런 꿈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어떠한 꿈을 포기하고 다른 꿈을 선택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맞아요. 아쉬움은 없었어요?
0: 사실은 근데 아쉬움보다 간호학과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너무너무 트로트 가수를 너무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 엄청 많았지만 사실 엄청 큰 아쉬움은 네, 가수로서의 삶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간호사라고 하면 뭔가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1: 그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그 어렵다는 트로트 가수의 꿈을 시작을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좀 심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진짜? 네. 이거를 냉철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1: 내 딸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0: 진짜? 예.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예체능을 조금 하고 싶었던 분들이시긴 해가지고 오히려 더 반대가 조금 하시기가 좋았을 텐데 좀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0: 쉰이 되든 뭐 밥 먹었냐, 뭐 차 조심해라 이런 네. 말씀 하시잖아요. 네. 언니도 약간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녀예요?
1: 맞아요. 언니가
0: 장녀다 좀... 보니까 뭔가 좀 맞아요.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게 있고.
1: 맞아요. 책임감이 네. 엄청납니다.
0: 예,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2: 네,
0: 예.
2: 좋습니다.
3: 다음 키워드.
2: 나무.
0: 나무.
1: 이건 어렵습니다.
0: 오, 같은 낯이네요.
2: 오, 좋습니다. 아, 저 같은 낯이 맞네요. 네.
0: 오, 나무. 오. 그러니까 어떤 나무. 그 버팀목? 어떤 오. 나무 같은 이렇게 예. 듬직한 내가 쉬어갈 수 있는 뭐 오.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보통은 부모님이죠.
2: 아, 나무 그렇죠. 그늘 같은.
0: 네. 네.
1: 하지만 부모님이 아니고 부모님 제가 맞아. 이제 나무라고 키워드를 쓰신 분은요. 네. 이효섭 선생님이신데요.
0: 이효섭. 아, 작곡가 아,
1: 네, 이효섭 선생님. 이효섭 선생님을 나무라고 한번 써봤는데요. 네. 사실 저한테는 엄청 엄청 되게 소중하신 분이거든요.
0: 네네네.
1: 제가 또 이제 이효섭 가요제를 예. 8회 이효섭 가요제를 나가서 대상을 받고 처음으로 또 곡을 받게 됐어요.
0: 예.
1: 그걸로 또 가수의 꿈을 더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원래부터 항상 꽃바람이라는 노래를 엄청 엄청 좋아했었는데
2: 네네.
1: 그걸 계기로 이효섭 선생님을 엄청 존경을 했었어요.
0: 아.
1: 그 계기로 또 가요제도 나가게 됐고 또 인연주시고 다 제가 맨날 울음이 또 많잖아요. 그 맨날 울 때 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던 분이어가지고 또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0: 야. 또 워낙에 또 후배들을 많이 아끼시는 맞아요, 작곡가 선생님이고
1: 네,
0: 그리고 예전에도 뭐 아침마당
1: 네.
0: 수요일마다
1: 네,
0: 종국민 분들께
2: 네, 네. 네,
0: 인사를 드렸던 분인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네. 잘 알고 있지만 네. 좋으신 분이에요.
2: 항상 맞습니다. 이 인자함이
0: 그렇죠.
2: 네.
0: 그러니까 그 말이 나무란 말도 맞는데 저는 그 어른
2: 진정한 어른
0: 어른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다.
1: 맞아요.
0: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정말 제가 부모님한테 항상 전화를 이제 저도 부모님 전화를 항상 많이 드리니까 전화할 때 항상 선생님은 정말 어른이신 것 같아요.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0: 저도 이제 저 그 반대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언제 어른 될래 라는 말을 좀 많이 아유, 들어가지고
1: 아닙니다.
2: 저도, 네, 저희는 항상 많이 듣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아,
0: 근데 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 중에 가장 힘이 됐던 말은 뭐예요?
1: 선생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말보다는 그냥 제가 경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복이 또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조금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살짝 이제 원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고 너무 너무 괜찮았을 때는 또 예, 좋은 결과물을 낼 때도 있는데 좋은 결과물 낼 때 되게 마음을 엄청 많이 잡아주셨던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경연 때 제일 감사한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0: 이게 원래 힘들 때 이제 기댈 곳이 있다는 게
1: 맞아요.
0: 기대어 뭐 쉴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게
2: 맞습니다.
0: 인생에서도 엄청난 네. 행운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정말 예.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분이고 만나뵐 수 있는 게 정말 천운이 아닌가 싶은 주인이십니다.
0: 좋습니다. 나무. 그냥 누구든 그 마음 한구석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죠.
2: 네, 예. 맞습니다.
0: 근데 우리 길려원 씨께 우리 이효섭 작곡가 선생님은
2: 네.
0: 어떤 나무입니까? 뽕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생나무입니까? 미루나무입니까? 느티나무입니까?
1: 뭔가 예전에는 더 엄청 멀리 있어서 닿을 수가 없는 나무였던 것 같은데
0: 네.
1: 이렇게 뭔가 경연을 하면서 정말 사소한 것도 다 전화해서 해주시고 새벽에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느티나무가 아닌가
0: 아, 아낌없이 주는 네. 나무
1: 맞아요 맞아요 예. 정말
2: 우리 아낌없이 주시는 느티나무 이효섭 작곡가님께 혹시 반대로

0: 야, 짜고 약간 화가 난 느낌이야.
1: 안녕할게요! 안녕할게요! 방금 조금 잘했습니다. 오. 근데 이게 한번 하고 해야지 잘 돌아가요. 엄마냐! 엄마냐! 오늘 안 되는 것 같은데.
0: 똑같아요.
2: 잘하시는데요?
1: 그 네. 이게요, 복불복이 살짝 걸리는데 오늘은. 와.
0: 이것도 예측 불가예요?
2: 아, 예측 불가.
1: 예측 불가.
3: 그때 다르다.
0: 아, 네. 아 지금 그 네. 뭐 그 어머나 노래를 불러고 하신 거예요?
1: 네.
3: 아, 근데 그러면 혹시 짱구 말고도 네. 다른 성대모사 있습니까?
1: 아 오늘 살짝 네. 조금 운이 안 조금 예. 기운이 안 좋은데요.
0: 오늘은 그 짱구는 이짱구.
2: 이짱구.
0: 예. 그렇죠. 이짱구.
1: 좋고요.
0: 좋습니다. 네.
1: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박정현 가수님의 성대모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3: 아 꿈에 부르신 분?
1: 네. 네. 변지할게요. 내일도 만나. 오늘 근데 진짜 안 돼요. 저 진짜 오늘 억울합니다.
0: 아 괜히 아까 울컥해서 그래요.
1: 맞아요. 아~ 원래 이게 시동을 거면 정말 다, 정말 똑같거든요.
0: 예. 그 소리 울리는 포인트가 지금 내려가서 그래요.
1: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 근데 원래 훨씬 비슷한데. 근데 훨씬 비슷해요.
2: 아니 그 느낌이
1: 여기,
2: 있어요.
0: 이거는 그 이 성대모사는 1장.
1: 1등,
0: 1등. 예비 후보로
1: 넘겨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0: 아니, 지금까지 한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가지고. 1등.
1: 아, 다행이다.
0: 네. 잘해요.
3: 아, 되게 지금 볼터치랑 지금 잘 어우러져가지고 네. 아주 자연스러워.
0: 너무 잘 봤습니다.
3: 아, 네. 좋습니다.

0: 저희 서로한테 연인 같은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1: 아유, 언니 감사해요. 맞아요.
0: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료입니다. 저와 동료, 함께 걸어가는.
1: 맞습니다. 정말.
2: 아직 뭐.
0: 동반자.
1: 당신은 나의 동반자.
3: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서로 우리 성윤 씨 또 성윤 씨는 또 리영원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0: 제가 먼저 하는
2: 네.
0: 거죠?
2: 네.
0: 영원아.
1: 예.
0: 나 약간 지금 울컥하는데
1: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2: 야, 그 인간극장인데 지금.
1: 아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0: 맞아요. 아니 영원아, 나는 정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난 정말 너와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 매일매일이 너하고 만나는 날이 즐겁고 행복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더 잘할게. 정말 넌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 알고 있지?
1: 아이고 고마워요 언니.
0: 아이고. 우리 함께 잘 해보자. 화이팅, 사랑해.
1: 화이팅. 저도 사랑합니다.
2: 우리 영원 씨들.
1: 저도 언니에게. 사실 정말 언니 처음 봤었을 때 언니는 무조건 정말.

0: 몽키 매직.
1: 너 누구야?
0: 몽키 몽키 매직.
2: 아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어?
1: 어? 그래 아니, 너가 이겼다. 야 너가 이겼어. 예.
0: 아 좋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아직도 이 무반주에는 약간
2: 무반주 쉽지 않네요.
1: 민망해요.
2: 네. 예. 아 쉽지 않네요. 처음에
1: 다음에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저 PD님이랑 작가님도 이렇게 무반주 춤을 한번 시켜보는 기회를 저희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바로 이렇게 무반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이 아, 뭐 없으세요.
2: 네, 그리고 반주는 뭘 쳤죠? 네.
1: 뭘 쳤죠? 난 보지도 못했어요. 맥과하기 바빠가지고.
2: 아, 아니, 춤을 굉장히 잘 추시네요. 근데.
1: 아유, 아니.
2: 춤 선이 근데 잠깐만 봐도 맞아요. 잘 추십니다.
1: 아, 댄스 가수입니다. 예. 예. 댄스 가수예요.
2: 댄스 가수.
0: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1: 자, 좋습니다. 네,
0: 막춤까지.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주 센스 있게 답변해주신 길영원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 우와. 네.
1: 나산도
0: 난공진의
1: 크랍 열전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끝곡으로는요 네. 천밀밀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습니다. 엄청 좋아했던 노래가지고요.
1: 명곡이죠. 네. 명곡이죠.
2: 네, 정말 명곡.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길영원 씨의 천밀밀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우리 길영원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에 길영원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길영원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물 탐여

우리 제제 처처 야교 차견일 재세간 선이나 수로 성공양당기 자처

0: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며 받는 복도 다르다.
1: 비티엠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인연이라는 것으로 불교에서 생각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을 어떻게 인식하고 운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운을 찾고 쫓지만 한편으로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빨만 찾아가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운빨만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운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운빨이라고 하는 표현도 웃기죠. 요새 많이 쓰다 보니 저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운의 기운이 나에게 이렇게 딱 달려오는 것을 운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운명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운명은 불교에서 나의 행을 통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운빨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져서 심지어 떨어지면서 내가 하품할 때 내 입으로 탁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우걱해서 먹는 그 정도가 거의 운빨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있을까요, 여러분? 복권도 거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샀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우연히 샀기 때문에 될지도 몰라. 혹 이거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이 아닌 진짜 인생의 오늘 하루의 중요한 부분까지도 운빨을 자꾸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운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정말 운과 운명과 우연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만 가는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투게더에서도 연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MZ들이 요새 관악산에 굉장히 많이 찾아간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찾아간 저 가운데 지금 줄이 쭉 있죠. 저렇게 그냥 산에 찾아가 산을 즐기고 나의 오늘 좀 취업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산을 다녀오면서 해소한다면 그건 분명 운이 좋아질 겁니다. 내가 운동을 했고 기분이 상쾌해졌기 때문에. 근데 운이 아닌 운빨만 쫓다 보니 이런 정말

도 동양의 여러 철학과 사상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운을 그런 식으로 준다는 건 절대로 없죠. 아 근데 기도하면 이렇게 운이 좋아지는데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기도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을 의심하기도 하고 수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수행이죠? 기도를 왜 하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능 기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부모님들이 열심히 할 때 존경 없는 분들이 때때로 지나가면서 저런다고 애가 대학에 붙나? 붙습니다. 기도를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절을 찾아와 도시락 싸갖고까지 와서 자신을 위해서 내가 행여라도 잘못될까 내가 행여라도 힘들까 봐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그렇게 빌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제분은 허투루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나를 이렇게 의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내 부모님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펜을 잡고 집중해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될 것도 되게 됩니다. 저도 일본에서 공부를 했을 때 박사 논문을 다 쓰고 이제 박사 논문을 총 5번 심사를 받습니다. 일본은 이제 마지막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땐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의 긴 시간이 수포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좀 있었어 갖고 이 이후에 또 1년을 살아간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소속이 아니죠. 박사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다 벌어서 생활비며 공부할 것들을 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색 보자기에 논문 한 편을 쓴 것을 잘 접어가지고 항상 가방에다가 꼭 넣고 다니다가 일본에는 거리 곳곳에 절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라도 되면 불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108배를 해인사에서 우리가 항상 예불대 참회문이라고 해갖고 했던 습관이 있어서 그걸 항상 들고 다녀서 108배를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운명은 우연과 필연의 끊임없는 교차,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인 것입니다. 그냥 정말 우연으로 스쳐보낼 수도 있지만 그 우연을 나의 인연으로 바라볼 줄 알고 필연으로서 당긴다면 그 일은 분명 나의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나의 삶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향,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우리가 매사에 항상 일어나는 모든 찰나찰나에 반드시 목적을 갖고 서원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취미를 갖거나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것만 보이시죠? 요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악용하는 게 인터넷 쇼핑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갖고 싶어서 하나라도 검색해 보게 되면 계속 그것만 뜨죠. 그러면서 얘기할 거, 요새는 이거밖에 보이질 않네.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 주변에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려져 있던 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를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들이 우연히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사소한 모든 일이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여기 유명한 야구선수죠.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의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참 이 선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세계 뭐 탑이죠. 그럼에도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그 겸손을 자신이 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겸손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예전에 썼던 만다라트 계획표에 보면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총 8가지 내용을 적습니다. 몸 만들기, 재구, 구위, 그리고 스피드 160km, 멘탈, 인간성, 그리고 변화고 야구선수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마지막 단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운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운이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운은 운빨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타니 쇼헤이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운도 내가 만들 수 있다. 운도 내가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운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 심판을 존중하는 태도, 물건을 소중하게 쓰고, 책 읽고, 응원받는 사람, 긍정적 사고. 이 8가지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듣기만 해도 이러면 참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좋아하면 사람에 의해서 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실제로 써있죠. 평소에 인사하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몸값이 여러분 1조입니다. 1조의 몸값을 가진 선수가 락커룸에 들어와 쓰레기가 있으면

대하다 보면 분명히 그 운이 너에게 다 되돌아올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이죠.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빛을 비춰 세상을 밝히는 것 같지만 빛이 비춰진 그곳에 빛이 되돌아와 다시 그것도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준다라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도 감독들이 먼저 인사도 하는. 그래서 이 실천적인 습관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정말 슈퍼스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야구를 잘하고 인기가 많은 걸 넘어 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포츠 선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지위에 높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위만 바라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아래를 내다보며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스포츠 스타겠지만 스타에서 별이 뿜어내는 빛으로 세상을 비춰 회광반조로서 하는 이 오타니 쇼헤이는 정말 앞으로도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운이 좋다라는 건 운빨이 좋은 게 아닌 자신이 만든 운으로 아름다운 운명을 만들어 그 운명 속에서 더 훌륭한 선수로 남지 않을까. 정말 야구 역사의 전설로, 뭐 지금도 충분히 전설이지만 많은 오랫동안 회자되는 그러한 전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연은 함께할 때, 베풀 때, 나눌 때, 공감할 때, 바라볼 때, 그렇게 나와 함께합니다. 본래 그 자리에서.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연은 우는. 근데 다만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려 하고, 특별해지려고 하고, 나만 얻으려고 하고, 나를 바라봐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반대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나눠주고 함께하고 바라봐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 본래 자리에 함께 항상 그렇게 있었었구나. 그러면 그 인연은 여러분을 더욱 챙겨줄 것이며 그 인연으로 인해 분명 훨씬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아까 그 역술가가 유퀴즈에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give and take가 아닌 forget, 잊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유재석 씨가 질문합니다. 역술가다 보니 역술적으로 아마 이제 기복적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듣기 원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운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운이 안 좋을 때할수 있는 동양 철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거라고 합니다. 베푸는 행위는 내 운이 떨어지거나 안 좋을 때 운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베푼 다음에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정확하게 써 있죠? 그럼 화가 나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베푼 게 아닙니다. 준 거죠. 그래서 저도 give and take가 아니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give하고 forget 하는 거라고, 잊어야 된다라고 아주 재밌게 잘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운이 떨어졌다라는 건 인연이 약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경우에 손님이 안 오면 사람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 더 베풀기 시작하면 분명히 사람은 찾아오게 됩니다. 요새 돈줄 낸다는 말이 있죠. 정말 마음씨가 곱고 성실하게 했는데 사람들 속에 가려져서 몰랐던 곳을 점차 미디어나 그런 곳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이런 데는 더 알려줘야 돼. 혼줄 낸다가 아니라 돈줄 낸다. 정말 장사가 잘 돼서 정신없이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막 사람들이 찾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못 사는, 좀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가고 하니까 고깃집 사장님이 아침마다 항상 찾아오게 해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줬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고깃집에 사람들이 일부러 회식을 하거나 절대 아닐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보시의 마음으로 베푼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인연으로서. 분명히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그리고 그 운은 운빨로서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닌 자신이 만든 운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더큰 사람이 될수 있게 한걸 응원하다 보니 그것이

힘으로 전달돼 나에게 되돌아와 더 큰 운으로서 나에게 행운이 돼서 행복한 운이 돼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공덕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를 영어로 때때로 이제 도네이션이라고 해서 기부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싫어합니다. 보시는 기부가 아닙니다. 보시는 산스크리트어로도 다나라고 표현을 하죠. 보시는 함께하는 겁니다. 기부는 주는 거죠. 그래서 기부자가 있고 기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하는 물건이 존재하죠. 보시에서 가장 멀리하는 세 가지죠. 주는 자, 받는 자, 그리고 주는 물건. 산무라고 부르죠. 절대로 두지 않는 세 가지가 기부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윗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나는 판단하게 되죠. 아까 얘기한 그 역술가가 말한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화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곳에 요새는 기부를 합니다. 근데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죠. 근데 때때로 저에게 얘기해요. 거기 그렇게 그 단체 기부하면 요새 막 횡령도 심하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겠다고. 내가 기부한 얼마의 돈에 100원이라도 그 나라의 아이들에게 도착하면 그 100원으로 그 아이들을 오늘 물사 마실 수 있고 한 끼의 식사나 주사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9%가 사라져도 1%라도 전달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100이라고 하는 100%라고 하는 것에 제 신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얼마가 사라져도 상관없고 그냥 순수히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시를 받고 있고 그 보시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보시를 다시 회광반조로 그들에게 돌려줘야지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고입니다. 고이고 멈추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우리 아끼면 못된다라는 말 있죠? 맞습니다. 보시는 계속 원활하게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윤회의 사이클 속에 살지만 이 윤회의 사이클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보시일 겁니다. 육도 윤회의 윤회라고 하는 굴레바퀴를 보시로 살아가는 순간 육도는 사라지고 윤회는 하나의 굴레가 돼서 법계로 바뀔 것입니다. 모두가 법답게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그래서 저도 기부를 하고 있지만 보시의 마음이라 한 번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월급도 받고 하다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 내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그거를 뽑을 줄 모릅니다. 몰라서 그냥 안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시만 했기 때문입니다. 보시. 또 보시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제시, 법시, 무예시라고 해서 내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베풀어서 나누는 제시. 그리고 제시에는 시간도 제가 제시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봐주시는 게 저에게 제시를 베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법시, 부처님의 경과율에 나와 있는 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지금 법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예시, 그 사람의 두려움을 함께 없애주는 동체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N을 통해 투게더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무예시로서 이곳에 이어져 화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한 바람일 수행입니다. 자리이타, 그리고 그 공덕은 모두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보시를 하고 나면 뿌듯한 마음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감사함으로 바뀌죠. 뿌듯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잘 주었다라는 뿌듯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남게 되면 기부로 끝나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죠. 수행이 되죠. 그래서 자신을 위한 바람일 수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도 일도 장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엔 이롭지만 그 이로움이 타인에게 가서 자탈시 성불도 우리 한시에 모두 다 돼서 오히려 내가 그 공덕을 더 받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인연이 있을 때 사업도 장사도

일도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안 되던 사업도, 손님이 없던 장사도, 어려워하던 일도 좋은 인연을 맞이하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그 사람이고 그 인연일 겁니다. 저의 수행으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인생도 이 투게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내는 법계의 도량도 바뀌게 됐고 수행의 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들을 가리키고 교학을 연찬하고 논문만 쓰는 저의 삶이 투게더를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포교도 하고 법문도 하고 또 스님들만이 아닌 재가자분들을 위한 불교대학을 함께하는 정말 180도 다른 수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어색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더 확인하고 성찰하고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 어떻게 이 거품이 다 가라앉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거품이 아닌 단단한 토대가 될 때까지 저는 확인할 것이고 성찰할 것이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연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 인연으로 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벌어지면 우리는 당혹스러워지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붕 떠서 내가 아닌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서서히 변화시켜줄 겁니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참회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설령 우연히 다가오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은 그래서 불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리를 인연생기, 연기적으로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성불이든 깨달음이든 행복이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운과 같이 생각하며 먼 발치에 놔둔다면 그 행운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운을, 행복을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늘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의 지금이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하면 오지 않은 내일로 행복을 보내 나를 당겨올 것입니다. 운도 결국 당겨오는 것입니다. 당겨오기 위해선 여러분이 행해 주십시오. 행에 의해 바람운도 될 수 있고 행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수타니파타의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의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연이 바로 그토록 갖고 싶었고 그토록 떨어지기를 원했던 바로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운을 통해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운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운은 그토록 떨어지기를 원했던 바로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운을 통해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운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운은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부처 아닌 것이 없을 것이며 관세음 보살이 아닌 존재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운아이며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운이 주변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성찰하는, 그래서 오늘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드리며 투게더 오늘 불교에서 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 운이 우리에게 인연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인연을 지어 운 좋은 그러한 수행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욱 감사드리며 여러분 오늘 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 찬 날이 되기를 바라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

남의 잘못을 보고 항상 애를 태우는 사람은 그의 번뇌는 자라지만 번뇌의 소멸은 멀어진다.

때리고 욕하더라도 잠자코 있고 본래 형상 없음을 스스로 헤아리며 설령 원한의 마음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즉시 되돌려 스스로 멈추어라.

0: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비티엔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너무 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선명상이라고 하는 이런 수행의 방법들, 선명상이라고 하면은 불교 전통의 과거에 마음을 주제로 한 수많은 그런 수행법들이 있죠.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또 정신의학 하시는 분들이 그 현대인들의 그 어려움,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바로 치유하는 데 쓰기 위해서 현대과학과 고대 전통 수행이 만나서 현대 명상법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사실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유물까지 저 가라앉는 번뇌의 그런 시작점까지 싹 정리를 해야 평화롭고 행복한 성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명상을 하는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요? 하나의 믿음이

본래 청정한 마음, 본래 고요한 마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바로 그 공적 영지의 마음이 나의 본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을 내가 언제나 챙기고 산다면, 어디를 가든 어떤 시간에든 챙기고 산다면 이 언제나 지혜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 자유로운 상태로 늘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 마음 챙김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화두를 드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고 또 적확한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 화두를 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내가 아 덥다 하는 느낌을 느끼고 또 싫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했잖아요. 아, 내가 덥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싫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화를 냈구나.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행복해하고 있구나. 이런 바로 이 알아차림을 한 다음에, 아, 이 모든 곳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뭐지? 그 근본에 대한 궁금증이 저절로

아니, 참선이거든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적 영지라고 볼수 있어요. 텅빈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은 육조 해능대사는 무념한 지점이라고 했어요. 번뇌 망상이 없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다. 그리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집착함이 없는 아주 자유로운 지점이 나의 본성인 지점이다.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에도 쫓아가지 않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주 생생한 마음, 어디에도 틀이 있지 않는 바로 그런 그 무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선의 마음이다. 이 표현을 하고요. 서산대사는 바로 그 마음을 밝고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인 마음, 신령스럽고 아주 밝은 마음,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 바로 그것을 선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선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용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제 전체를 선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선의 마음에 참입해 들어가는 것은 화두가 필요하고요. 이 화두를 통해서 선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하는 것이 이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 화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장 현재적으로 나의 느낌과 감정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라 의상 스님은 법성계의 첫 구절에 법성 원륭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본 성품을 그걸 법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우리의 본 성품은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다.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일체의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니 본래 고요하고 아주 또렷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고려 시대 때 나홍 선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 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마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또한 물건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지금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 신령스럽게 아는 이 주인공,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발동시키기 위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를 들고 하는 참선은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해도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또할수 있는 방법은 걸으면서 화두 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걸으면서 화두를 드는 것은 굉장히

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러죠.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걸으면서 활동하는 게 제일 많은 거죠. 우리가 명상하는 중에서 걸으면서 하는 것은 호흡하고 먼저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저는 호흡을 하면서 걷는데 네 발자국 할 때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심코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 발 한 발 내가 걷고 있다. 걷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이제 느낌인 거죠. 걷고 있는 것을 나의 행동을 잘 볼 줄 아는 것이 첫 번째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한 발 한 발 걷고 있구나. 그리고 걸을 때에는 마음이 절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걷는 바로 이 자체, 이 순간에 온전히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걷는다. 온 마음으로 걷는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한 발 한 발 걸으면 바로 현재의 흩어진 마음을 안으로 챙길 수가 있어요. 마음을 챙기고 또 걷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이제 걸을 때 어떤 분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사색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어나는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죠. 그때 생각을 잘 갈무

지금 현재의 아주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아주 밝은 빛으로 내가 걷는 것처럼 그리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통 아주 밝은 그 상태로 아주 고요하게 내가 걷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참선마을에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걷게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몸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자복에 앉아서 좌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의문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걷게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몸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 바위는 땅 속에 숨겨져 있다가 나타난 바위인데 수백 년,

이 도량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서 수행자들을 기다린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앉는 자세는 바위가 됐건 선빵이 됐건 어느 곳이나 산처럼 앉는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앉을 때는 잠깐 앉더라도 천년 만년 앉듯이 딱 붙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자세에 따라서 또 많이 색을 청량골이라 하는데 청량골을 딱 세워야 됩니다. 그리 됐을 때 우리 몸 전체가 조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손은 이렇게 선정의를 하고 자리에 앉으면 나도 고요해지고 나의 주변도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자선을 하고 앉아있으면 온 세상이 다 좌선을 한다. 온 세상이 다 고요함 속에 빠져든다 생각을 하고 좌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호흡은 어제의 호흡을 오늘 셀 수도 없고 또 내일 호흡을 오늘 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호흡에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렇게 고요히 앉아서 산처럼 바위처럼

그리고 있는 바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고? 이것은 무엇인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알아채는 이것은 무엇인고? 이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 이것은 무엇인고?

현대를 살아가는 데에는 늘 평화로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행복한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선명상인 것입니다. 여기 참선마을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명상을 하는 곳으로 최적화되어져 있습니다. 빙 둘러서 산책로도 있어서 걷기 명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넓은 반야의 뜰이 있어서 또 주변을 보면서 밤에는 밝은 달을 볼 수 있고 또 낮에는 아름다운 새소리나 풀벌레 소리 속에서 맑은 공기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별을 떠나서 고요한 마음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헐뜯어야 할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사람을 헐뜯는 자는 입으로 거듭 죄악을 짓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태어난

0: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2: 당했다!
3: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4: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1: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그분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1: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3: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비루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4: BTN 불교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당신 말년에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데 경전을 읽고 싶다는 거예요. 예, 경전을 읽고 싶다. 부처님의 경전을 좀 읽고 싶은데 내가 한글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참 우리 세종대왕이 위대한 게 한글이 배우기 쉽잖아요. 예, 금방 배우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뭐, 예. 금방 배우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글을 이제 금방 떼시고 한글을 떼자마자 제일 먼저 읽으신 게 이제 지장경을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지장경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한글 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년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신대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사계절 내내 찬물로 목욕을 하신대요. 찬물로. 찬물, 4시에 찬물 목욕을 하고, 예. 그리고 찬물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지장경을 한 번씩 읽으셨대요. 한글로. 한글로 지장경을 딱그 연세 70이 이제 넘으신 분이 돌아가시기 87살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을 해서 지장경, 한글 지장경을 읽으신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대요. 2시간 동안 다 읽고 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대요. 하루에 2만 번. 하루에 2만. 이렇게 바둑돌을 올려놓으면서 뭐 얘들 뭐 100번 읽으면 바둑돌을 하나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벽에 지장경을 한번 읽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2만 번씩을 채우셨대요. 대단하죠? 1만 번 채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 그렇잖아요. 기도 좀 하라고 하면 뭐 바빠서 못해요. 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일이 있어서 못해요. 그런데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요. 예? 친구들하고 놀 시간은 있어요. 예? 치맥하고 뭐술 한잔 꽥꽥 할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거다 하고 기도하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가피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삶의 중심의 1순위가 일단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노보살님 이렇게 모시고 찬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밥은 굶어도 기도는 하신대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요. 저도 이제 좀 느끼는데 밥안 먹으면 손이 떨리거든요. 밥심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제가 광운 스님은 한 시간을 강의하든 두 시간을 강의하든 되게 열정적으로 한다. 예, 밥안 먹으면 쓰러져요. 밥심이거든요. 근데 그 노보살님께서는 하루에 끝내야 할 기도가 있는데 끝내야 할 기도를 못 끝내면 저녁밥을 안 먹고서라도 기도를 다 끝내고 저녁에 드시든가 한대요. 아,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예, 스님인데 저도 반성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시간과 밥 먹을 시간 있으면 뭘 선택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예. 예, 물론 건강은 챙겨야 됩니다. 건강은 잘 챙기되 항상 기도가 항상 1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노보살님도 하루에 이제 지장경을 독송하시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2만 번씩 하셨는데 이제 87세가 되셨을 때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이상한 징조를 보이시더래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님이 얘야 앞으로 새옷 사지 말아라. 내새옷 사지 말아라. 나 이제 입을 일 없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별 얘기 다 하시네.

이게 장치 있잖아요. 심박, 뭐 심장 그 장치에 맥박이 미미하게 살아 있었대요. 맥박이 미미하게 삐익거렸는데 이제 119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에 모신 거고 편안하게 그렇게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사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께서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다고, 돌아가실 걸 알고 이게 기도의 힘인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중생들 삶을 봐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에요. 한 시간 앞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나 하나 살겠다고 이 새끼 저 새끼 소 새끼 말 새끼 개 새끼 하면서 사람들하고 혼과 원한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더 산다고?

분노를 일으키지는 말아라. 예, 그게 이제 중요한 지혜라는 걸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살면서 화 안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님이라서 저도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좀 많은데, 많진 않지만 화날 일이 있는데, 평소 이미지 때문에 화를 못 내겠어. 아니, 나 진짜 나 한번 화내고 싶은데, 진짜 평소 이미지가 웃고 다니는 이미지니까, 아, 이거 화낼 수도 없고. 아니, 저랑 친한 스님이 그러세요. 스님이 화를 내면, 스님이 뭐 화를 내면 지금까지 쌓은 이미지가 무너진다고. 웬만하면 화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끔 진짜, 내가 진짜.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재밌는 게 그 순간만 넘어가면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저런 사람들 만난 거지. 내 업이지. 내 업보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지. 그러면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래도 화난 거 화나더라. 예. 아니, 정말 깨달음을 얻으면 화가 완전히 사라진다는데, 예, 제가 좀 수행이 부족한가 봐요. 예. 그래서 이미지 때문에 화를 못 낸다. 예. 그러니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 거사님께서 직접 또 하신 얘기인데, 그 어머니도 그렇게 세상을 이제 편안하게 떠나셨고, 요 아들 되는 거사님께서도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어머니 영향 덕분인지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그 젊으셨을 적에 육군본부에 근무하셨던 적이 있었대요. 예, 육군본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군법당을 다니면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군법당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기도를 했는데, 항상 신묘장구 대달하니,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열심히 이제 독송하셨고,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또 오며가면서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열심히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께서 비염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갑자기 비염이 생겼는데 한 5, 6년을 고생하셨대요. 5, 6년 동안 비염을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을 하시다가 아무리 병원을 가도 별로 효험이 없었답니다. 근데 비염이 얼마나 심했는지 잠을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야 됐대요. 숨, 코가 자꾸 막히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네요. 예, 항상 목도 붓고. 그 병원에 다녀도 효과도 뭐 그때그때 뿐이고, 5, 6년 동안 비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그 맑은 그 계곡 있잖아요. 산에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장구도 치는데, 휴대폰이 젖을까봐 휴대폰을 이렇게 바위, 평평한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대요. 옆에서 막 물장구 치고 놀고 있는데, 어디서 실지렁이가 막 나오더래요. 하얀색 실지렁이가 꾸물꾸물 이렇게 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뭐야, 뭐 벌레야. 웬 벌레? 보고? 근데 그 실지렁이 막 수백 마리가 막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꿈이니까, 되게 깨끗한 척. 실지렁이 기분 나쁘겠다. 뭐 실지렁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예? 뭐 전생에 늑대였어요. 자, 어쨌거나. 예? 아, 지렁이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자꾸 실지렁이가 뚝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보다, 어디서 떨어지지? 이렇게 봤는데, 바위 위에 올려놓은 자기 휴대폰에서 실지렁이가 떨어지더래요. 휴대폰에서 지렁이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예. 네. 그 꿈에서도 참 희한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그 잠에서 딱 깼는데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희한하다. 너무 생생하니까 희한하다 하는데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코가 뚫린 거예요. 코가 뻥 뚫려서 비염이 코가 막힌 그 숨이 이렇게 양쪽 코로 숨이 왔다 갔다 편안하게. 이게 웬일인가 하다가
그 꿈 꾼 날 이후로 비염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내 업장 덩어리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보가 소멸한 게 휴대폰에서 벌레가 나오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코가 뚫린 뒤로 지금까지 비염 때문에 고생을 안 한대요. 그거 그 뒤로도 그런 소소한 가피를 많이 얻으셨대요. 그래서 이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를 해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스님 이렇게 어머님 얘기랑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앞으로도 소나무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년만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50년이면 내 나이가 너무 뻑센데 예? 예? 그래서 아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 인천에 계시어서 예,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찾아오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을 기도해서 이런 가피 받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그런 가피 받은 이야기들을 평소에는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서만 신기하게 생각하다 이제 소나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이고 나도 좀 불자들한테 내 경험을 얘기해줘서 그분들 바람은 하나예요. 나도 효과 봤으니까 불보살님 가피는 있으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어렵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스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또 답답해요 제가. 아니 소나무 130회가 되도록 이야기를 다 했는데 또 물어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예? 금강경을 외우든 신묘장구 다란이라 하든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 딱 선택해서 꾸준하게 해라. 꾸준하게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고 부르다 보면 언젠가 그런 은은한 가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 또 너무 그런 가피에 집착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사람이 희한한 게 가피 자꾸 가피를 얻고 싶은 집착이 있으면 오히려 가피가 안 와요. 예. 예? 오히려 그 오가피 있죠. 오가피. 오가피. 예? 예? 부처님한테 가피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가피가 보이네. 그래서 예? 이제 오가피 뜯어다가 물에 끓여 드시고 나도 막 던지는 대로 막 말을 하네요.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너무 가피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꾸준히 마음을 닦으면 예,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분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언제까지?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지장보살을 부르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장보살만 불러라. 어떻게 할 때까지? 꿈에서 지장보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금강경

0: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1: 네. 네.
0: 꿈에서 또 너무 꿈에 집착하지 말고 한결같이 밀고 가면 저절로 열리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낮에 또 전화 와요. 스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요. 가까운 절에 계시는 스님께 여쭤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꾸준히 하나만 밀고 가면 됩니다. 예, 네. 네,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 네.
0: 자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떤 불자분께서 이야기하신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더라고요. 그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노보살님께서 남편이 암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다 돌아가셨대요. 암 때문에 괴롭고 이렇게 좀 고통스럽게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참 질병이란 게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어차피 만약에 못 고칠 바에야 편안하게 가면 좋은데 나도 고생하고 주변 사람들도 진 다 빼놓다가 가면 우리 노보살님들이 그게 제일 겁난대요. 그런 얘기 하세요. 스님 우리 그게 제일 겁나요. 우리 자식 새끼 고생시키다 가는 게 제일 겁나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편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보살님 남편분께서도 암 때문에 고생고생하다 돌아가시니까 이 노보살님도 겁이 난 거예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나는 갈 때 가더라도 편하게 가고 싶다. 갈 때 가더라도 편하게 가야 될 텐데 편하게 가야 될 텐데 하다가 그래 이제부터라도 기도 좀 해보자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절에 다니면서 법문에 많이 드러나야 이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 젊었을 때 기도 많이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좀 많이 해보자 해가지고 5년 동안 하루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열심히 하셨대요. 항상 염주를 돌리면서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염불을 하셨는데 그게 5년이 지났대요. 노보사님도 이제 연세가 뭐 80 가까이 되셨겠죠. 어느 날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으시더니 그 감기 때문에 이렇게 누우셨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제 약도 사오고 평소에 이제 가벼운 감기니까 드시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방에서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셔서 이제 가족들이 난리 나가지고 병원에 모셨는데 병원 딱 입원하셔서 그 다음날 그 병원에 딱 입원하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딱 3일 지났을 때 그냥 잠자듯이 편안하게 가셨대요. 그 보살님 소원성취한 거잖아요.
1: 예.
0: 예. 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러지셔서 크게 앓지도 않고 예. 감기 걸리고 3일 후에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가셨다. 그래서 아 이것도 소원성취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가신 거는 아쉽지만 어차피 우리 갈 건데 보살님의 항상 마음에 품은 대로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편하게 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항상 염불하셔서 그렇게 편하게 가신 그런 일화가 있답니다.
1: 네.
0: 또 재미난 이야기를 또 봤는데요. 어느 그 보살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절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이었대요.
1: 네.
0: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께서 딱 돌아가시고 3일장 치르잖아요.
1: 네.
0: 장례식 3일장 딱 치렀는데 아버지가 꿈에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야, 나 기독교 재단

때가 딱 끝나는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하얀 연꽃을 타고 공중을 휙 날더니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셨대. 연꽃을 타고. 불교에서 연꽃은 그 이렇게 천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아버지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나 보다. 49제 잘 지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 여러분 이런 거 무시 못합니다. 네, 정말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죽은 뒤에도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그냥 너무 신비한 이야기다라고 한 귀로 흘러들이지 말고 네. 세상에는 이런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은 종교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제자들은 이런 경전에 나오는 신비한 이야기나 불자들이 경험한 신비한 이야기도 그냥 허투루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한바탕 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20대 때 참선할 때는 에이, 마음을 깨쳐서 내가 도인이 돼야지. 마음을 깨쳐서 내가 생사에서 해탈해야지. 그 나무 아미타불 몇번 부른다고 윤에서 벗어나면 야, 그뭐 껌이네, 껌뭐 이러면서 그렇게 쉬우면 뭐하러 더 닦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불교 공부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에 거짓말이 없잖아요. 이 염불에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는 분명히 대승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고, 역사적으로 염불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태어나신 분들이 그 기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염불에서 극락세계 태어나신 분들의 기록들, 이야기들을 보면 마음에 살짝 의심이 있었거든요. 믿어도 되나?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저도 자꾸 이제 공부해보고, 수행해보고, 염불해보고, 주변 분들의 체험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절대 거짓이 아니겠구나. 분명히 존재하는 불보살의 갑이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인데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대만에, 대만 아시죠? 분명히 존재하는 불보살의 갑이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인데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대만에, 대만 아시죠? 대만에 어느 마을이 있었대요. 그 장군향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장군향이라는 마을이에요. 요 장군향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요 마을에 어느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마음을 평소에 잘 쓰셨대요. 평소에 마음을 잘 쓰시던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불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 있죠. 신령님, 신령님, 천지신령님 뭐 이러잖아요. 부처님이랑 신령님이랑 다르다는 것도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께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사당이 많대요. 신당이라고 하죠. 신당. 우리 성황당 있듯이 사당이나 신당이 있으면 부처님께 기도 올리려면 절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귀신한테, 조상신한테 기도 올리려면 신당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당 가서도 부처님, 부처님 이러고, 절에 가서도 신령님, 신령님 이러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향 꽂아 놓고, 부처님, 신령님, 신령님, 부처님, 복 주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소박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독실한 불자였대요. 그거 전생에, 그런 며느리를 얻은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0: 집에 있는 그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은 불당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시는데 나중에 버릇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도 나무아미타불, 밥 먹을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저녁에 잠잘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천수경도 모르고 금강경도 모르고 법화경도 몰라요. 오직 그냥 하나만, 오직 하나만 밀고 간 거예요. 그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저것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통해라. 그분은 나무아미타불만 부른 거예요. 며느리한테 나무아미타불 하나 배웠으니까.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염없이 불렀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지났을 때 저녁 식사 시간에, 저녁 먹을 시간에 할머니께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나 가서 목욕 좀 할게. 그냥 너네 편하게 먹고 있어라 하면서 목욕탕을 가시더래요. 요 집안에 있는 욕탕에. 그 아들하고 며느리는 그래도 아유 어머니 오시면 같이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오래 기다리면 짜증 나잖아요.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안 오시지? 그러니까 너무 목욕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안 오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찾아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욕탕을 가봤대요. 욕실에 어머니 아직도 씻고 계세요? 그 혹시 넘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아직도 쉬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봤는데 목욕한 흔적은 있는데 어머니는 안 보이더래요. 어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아봤는데 저쪽 보니까 불당에 부처님 보고 염주를 들고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가만, 아 어머니 저녁은 드셔야죠 하고 가봤더니 아주 새 옷을 입고. 그 기도할 때 올리는 법복이라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만 딱 입는 막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온 옷으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막 냄새 나고 하니까 기도할 때만 딱 입는 법복을 입고 염주를 들고 불상을 보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다서 있어서 아 어머니 공양하시죠? 딱 봤더니 딱서 계신 채 염주를 들고 다 서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 목욕 다 하시고 옷새옷 갈아입으시고 마지막에 부처님 바라보면서 염불하면서 그렇게 가신 겁니다. 오직 무엇을 불러서? 나무아미타불 불러서. 이와 같이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기 마음과 부처님의 가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불을 열심히 하면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을 떠날 때는 편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여지고 모인 것은 마침내 흩어진다네. 젊었던 나이라도 오래 못 가고 건강에는 병고가 침노하나니 이 목숨은 죽음이 빼앗아가서 항상 있는 법이라곤 하나도 없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범어도로 그러니까 이상 세계죠. 피아니 세계, 좋은 세상을 수카바티라고 언제 하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1: 사실 우리의 국악은 불교 음악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 음악은 바로 우리의 전통 음악과 전통 음악.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0: 꽃이라 피는 듯이 이마 끝에 홍낙구나 구낭고인 돌아나와 그 상흐름을 질문 아들 보고 생각 뭐냐면은 그냥 고생을 다 시킵니다. 뭐냐 그 사천거이나 받았으니까 본전은 빼야지 하고 자연장자가 뭐 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했는데 뭐랄까 밥상에 잔뜩 해 들고 들어갔더니 자연장자가 아 이 밥이 뭐냐 탄내가 난다 이것이요. 원래는 이거 뭐 반찬 양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게 그러는데 오늘 조금만 했어요. 원래는 뭐 다식도 물려야 되고 뭐 묵도 해야 되고 두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은 산에 갖고 꿀밤 도토리 꿀밤도 여러 가지 그죠. 도토리 나무 꿀밤이 있고 또 물밤이라고 있어. 그 시커먼 밤 물밤이 있고 그 다음에 쏙쓸밤이라 조그만한 건 쏙쓸밤이고 그럼 쏙쓸밤은 묵이 많이 안 나요. 밤 이거 그거 다 해야 돼 원래. 그러면 뒤들빵에 풍풍 찌어가지고 시루에다가 받쳐가지고 놔두고 물을 계속 주어서 뭐 뜰분 맛이 빠지게 하고 맷돌로 밤새껏 갈아가지고 묵을 했는데 워낙 우리는 궁전에만 살다 보니까 뭡니까? 쏙쓸밤은 잔밤이거든 길가에 거. 그걸 주었는데 물을 많이 부으면 이건 안 돼. 그 뭐야 묵이 죽이 되겠지. 또 이제 욕을 시큰 얻어 먹습니다. 혼이 납니다. 그래서 또 물밤은 했더니까 또 검어. 물밤은 원래 검은 빛이 납니다. 좀 빨리 떨어지죠. 또 물밤으로 묵을 쏟더니 또 뭡니까? 자연자 부인이가 이 왜 이리 시커먼냐 이거야. 먹을 쏟았는데 또 구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꿀밤 도토리를 주서다가 밤을 이제 구워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제 묵막 굽는 게 아니고 요즘은 안 먹는데 그 밤을 찌어 먹습니다. 그 밤을 이제 껍질을 삐껴가 놔둬야 되지 껍질 째려놔면 안에 벌레가 생겨서 안 돼. 그 껍질을 다 삐껴가지고 우리를 세우고 밤을 넣어놨다가 겨울에 가마솥에다가 삶아가지고 가운데다가 뭡니까? 종다리끼라 그러죠. 그 바구니 같은 걸 넣고 물을 자꾸 파내야 돼. 그러면 떫은 맛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묵을 이제 개는데 그리고 이제 묵을 밤을 찧어가지고 와서 밑에 함지를 받치고 위에 거다리를 올리고 시루를 올리고 그다음 배보자기를 깔고 그다음 찧어가지고 이제 밤을 넣고 물을 계속 부으면은 검은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걸 가져와가지고 맷돌에 밤새껏 깔아야 돼 이거를 갈아가지고 이제 끓이는 이제 그거를 뭡니까 걸러야 되겠지 이게 그럼 찌꺼기가 다 나가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 무기 죽이 돼서 안 돼. 그러면 이제 끓이다가 밥주걱이 이렇게 서면 그 무기 잘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한참 끓이면 이게 뻑뻑해지면 주걱을 이렇게 세워보는 거죠. 세워가 이게 서면 아, 무기 잘 됐다. 근데 이게 하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망친 거지. 그럼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두부 한다, 그죠? 두부는 콩을 갈아가지고 와가지고 콩을 불려야지. 불려가지고 맷돌질을 갈아가지고 싹 끓인다, 그죠? 끓여가지고 배보자기에 짜면은 밑에 맑은 물이 나오죠. 배보자기에 짠 위에 건 비지고 맑은 물이 나온 것을 뭡니까? 너무 뜨거우면 안 돼. 간수가 익으면 두부가 안 돼.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다 넣고 간수를 붓습니다. 거기다가 뭐 동지미나 이런 걸 넣고 하면 두부가 돼. 그러면은 뭉글뭉글해지면은 그게 순두부고 그걸 보자기에 짜면은 뭡니까? 그게 두부가 되는 거예요. 모두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장담그기도 원래 해야 돼, 이거. 간장도 하고 여러 가지 싹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시간이 정해 짧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혹시나 나중에 제 뒤를 여기서 땅 설거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던 음식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다고는 해가지고 아침에 했는데, 그래, 아까 뭡니까? 그,

이놈의 다리가 뚝 부러져 가지고 원앙무인이 이렇게 이마에 맞았다 그죠? 요새 뭐 맞박이라는 뭐야. 여 맞아 가지고 맞았더니 8, 9월 달에 송이가 올라온다 그죠? 아까 그 소리입니다. 8월, 9월 달에 송이가 올라오는데 왕창 올라오는 거 여러 개 올라오면 마당송이고 한 개씩 올라오는 건 동송이라 그래. 근데 호기에 올라오는 게 8, 9월 달 송이밭에 동송이 올라오듯이 원앙무인 이마에 호기 쑥 빠져 올라오더라는 거지. 그 부러진 다리에 맞아가지고. 그 궁중에 저기 왕비가 상다리에 맞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밥 해가지고 갔는데 그것조차 또 태박 맞아가지고 상을 엎으켰는데 그놈 상다리가 부러져 해필에 맞박을 때려가지고 여기 호기에 이제 8, 9월 송이처럼 쑥 빠져 올라왔는데 이 호기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유월 달에 뭡니까? 매화가 피면은 붉은 매화가 피는데 그때 뻘겋게 핏발이 서가지고 매화꽃처럼 뻘건 혹이 또 올라오더라는 것이요. 그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원앙 부인이 마당에 나가 또그 주워가지고 자연장자 이제 뭐 부인 방에 또 체례가 들어갔더니 신랑은 탄내 난다 짜서 못 먹는다 했더니까 마누라는 또 뭡니까? 싱거워서 못 먹는다 또 탈을 잡네. 또 들고 나왔어. 또 자연장자 딸인데 또 갔다. 그랬더니 딸은 한 얘기가 왜 누룽지 끌고 간거안 가져오나 또 난리 치니 어떡해. 또 들고 나왔어. 그 뒤에 뭡니까? 머슴들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머슴 종도 가지가지입니다. 마당에 비지라는 종, 버켓 찬하는 종,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 이제 원앙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뭐냐 하니까, 아이고, 이 집에는 별새가 다 산다 이거지. 뭐냐면은, 그 자연장자는 호랑새라, 이거는. 난리 치니까 호랑새요. 자연장자 부인은 뭐입니까? 잘못해도 매 야단치 꾸중새야, 이거는 또. 그러고 나서 자연장자 딸은 할꼼할꼼하면서 애를 달고 있는 거 한림새라 이게. 그 다음에 이 집에 뭐 부엌에 참모 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입을 뾰족이 내밀고 말을 안해 이게 뾰족새야 이제 그건 참모는. 그랬더니 또이집 집사라고 이제 이집 총괄하는 사람은 입을 뾰족이 내밀고 그냥 뭐라 대답절 안해 뾰중새야 이거는. 그리고 이 집에 상모스면 뭐 미련스러워가지고 아주 짐도 많이 주고 일만 하고 남은 심중을 뭐 미련새라. 다음 나는 뭔 생각 했더니 나는 우는 새야. 그래갖고 밤이나 낮이나 원하고 있는 울음판이다 그죠? 그런 와중에 중생들의 괴로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부인이 뭡니까? 백꽃 같은 얼굴은 호박꽃이 되어가고 그다음 삼단 같은 머리는 뭐가 됩니까? 비사리춤이 되어가고 백옥 같은 손길은 오리발이 되더라.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저밤저 밤물 치마 같은 게 눈물바지가 다 되고 내가 두폭 행주 치마는 콧물바지가 되어가지고 이 집안이 거지처럼 된 거지. 종처럼 진짜 종처럼 된 상황인 거죠. 그래 놓고 났더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생은 했지만은 아침에 또 빨래하러 가야 된다 그죠? 빨래를 하는데 요즘은 세탁기 왕 돌리는 게 아니고 그전에 빨래는 배빨래, 무명빨래, 명주빨래가 다 다릅니다 이게. 첫째는 재물이 기본입니다. 재물을 놔야 돼. 그러면 재물을 놓는 데 있어가지고 콩대, 서석 아시죠? 서석은 조, 조대. 그다음에 뭡니까? 메밀대. 이런 걸 갖다 태웁니다. 태우면 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밑에다 함지를 받치고 위에 거다리 걸쳐놓고 시루를 놓고 배보자기를 깔고 재를 위에다 붓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위에 그러면 두 번째 재물은 약간 흐린 게 나오죠. 그러면 손빨래 한대 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재물을 받아갖고 쓰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저기 세제가 없기 때문에 비에다가 머리를 많이 감았어. 그냥 비를 맞으면 머리에 이가 생기니까, 그냥 비는 맞지 않지만 빗물을 받아서 빨래도 잘 됩니다, 빗물 자체가. 빗물을 받아서 빨래를 하기도 하지만, 이 재물을 위해서 이제 빨래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뭐냐, 그 빨래를 푸세질을 한다. 푸세를 한다 그래요. 요즘 옷은 그냥 빨면 되는데, 그전에 옷을 이걸 다 뜯어야 되는 거죠. 옷을. 저고리 같으면 다 뜯습니다. 다 뜯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재물에다가 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무명하고 삼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삶아야 돼, 그다 놓고. 삶아놓고. 그 다음에 나서 삶은 걸 가지고 나가 두드려 빨아야 되겠죠. 그거를 방맹이가 빨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풀을 해야 되지. 그죠? 풀을 하면 뭐 밀가루 풀은 그전에 귀해가지고 잘 못했어요. 그죠?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밀가루가 있나? 밀가루 풀, 밤물이 나면 그걸 갖고 하기도 하고 또다 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더 고운 풀,
하고 하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빨아가지고는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뭡니까 다 다려가지고 옷을 다시 꿰매야 되는 거예요. 옷을. 그리고 밤새껏 꿰매는 거죠. 옷을. 그리고 빨래 한번 하는 게 옷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나서 뭡니까 이제 그 뜯었을 때 따듬질을 해야 돼. 따듬질을 하는 이유는 저기 옷을 다 만들어서 두드리는 게 아니고 이 뜯어놓은 거를 이제 다 풀을 해갖고 따듬어가지고 꿰매야 되는 거죠. 그냥 베옷을 많이 입고 부인들이 게으른 집들은 이게 시질하고 날실이 옷이 한쪽으로 몰리거든요. 이게

가지고 그 오줌이 썩으면 거기다가 명주 빨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명주 반들반들 입는 게 그냥 입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줌물에다가 앱을 빨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서 재빨래를 넘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뭐냐면 원앙무인이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오줌에 빨래도 안 해봤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어 이러다 공감이 안 돼서 제가 짧게 하는데 그전에 이제 강원도 시골 할머니를 앉혀놓고 하면 아유 몸살이 나 몸살이 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러면 싹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공감이 되니까 이야기가 이게 잘 되는 거라 이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대림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요즘은 이제 대림이가 잘 나왔지. 그래 놓고 나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이 집 세간살이를 다 둘러보는데 세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자진머리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내가 이야기 하고 말게요. 요즘에는 뭡니까? 뭐 벽장이 싹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벽장이 싹 만들어졌는데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서안, 연상, 문감, 사방, 탁자, 뭐 화초장 할 거 없이 의거리장 이런 게 그걸 다 해야 돼. 또 부엌에 들어가니까 가마솥에다 전골 틀에다가 뭐 온갖 그릇을 그것도 다 해야 됩니다. 부엌에 그릇들 자체를. 이건 자진

올까봐. 그런데 그전에는 또 어른들도 남은 집에 가서 밥을 남겨놔야 돼. 드시다가. 밑에 안 남겨놓고 어른이 밥을 다 잡수고 가면은 흉을 봅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잡수어도 어른도 조금 남겨놓으셔야 되고 그런 게 예법이에요. 그래, 그 집 애들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 같은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맷밥, 이 밥은 잡곡밥 위에다 요만큼씩 따로 붙여줘. 그죠? 그 이밥 맛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어른이 되면은 먹는 것도 좀 덜 먹어야 되고 말도 조금 덜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 또 젊은

0: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1: 네.
0: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야기 가다가 가끔 좀 머리를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국불교민속연구소 소장이시고 국가

물보재기 손에는 각각구락난 또 한 손에는 홀척이 들고 뒷동산에 올라가 있니 꽃은 피어 화산되고 잎은 피어 청산인데 나무리가 돋았는데 천지연왕 생긴 후에 1월 영척하실 적이 우리 인간 생겨나이니 어깨를 마련하이니 입을 것이 생겨나고 이비가 생겼으니 먹을 것을 마련할 때 초목조차도 도금주이니 그 나물 이름 드러나보소 올라간다 올고사리 내려간다 늦고사리 양지편에는 새발고사리 응다리

강미역 쳐다 보기가 좋구나 단풍치야 곰발바다 곰치대고 기발거라 명이나물 애줄러뻗어 애슬이나물 죽순이야 땅더럽에 아이고 매구어 꽃어나물 화살나물 졸시고 까끌까끌 중댕가리 댕댕울러 종나무라 다섯 박주가리 나물이며 한 푼 두 푼 전대나물 뱅뱅벌어 도라지나물 더덕이야 땅두세기 그 나물도 졸시고 옹간나물 떠들어서 바리바리 짊어지고 머리에는 대폭보자기 이고 거기서 자연장적 집을 원앙보인 찾아나가네 자 그만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나물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 나물이 많은데 나물마다 이름이 이렇게 많아 그 고사리도 뭐냐면은 양지편에는 뭡니까 세발고사리 양지편에는 가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갈라지는 고사리가 나. 근데 그게 최고 맛있어요. 모양은 안 좋아도. 응달에는 뭡니까? 먹고사리는 뭐 살이 깊게 나오는 요 중국산 같은 거야. 그건 맞다가리가 없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서는 빨리 나는 건 올고사리. 늦게 나는 건 늦고사리다. 그죠? 그래서 양지편에는 세발고사리, 응달에는 먹고사리. 올라간다고 올고사리, 내려간다 늦고사리.

해야 되지. 풀다 먹여야 되지. 완전히 죽을 판이라. 또 오후가 되니까 뭡니까? 나물이나 뜯어야지 저녁 반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앙 부인이 사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삶이 아주 고달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왕실에 있을 때는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랐거든. 근데 밖에 나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보니까 종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왕실에 있을 때는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몰랐거든. 근데 밖에 나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보니까 종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알게 되고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저녁이 되면 뭡니까? 배를 짜야 된다, 그죠? 삼베도 짜야 되고, 무명도 짜야 되고, 명주도 짜야 되는데, 이게 또 짜는 게 조금 달라, 그죠? 그럼 삼베 같은 경우 뭡니까? 대마라 그러죠? 그럼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심어가지고, 7월이나 8월에 이걸 수확하거든요? 그럼 강원도 정선과 하장 같은 데는 이제 8월쯤 돼야 되지, 7월 하순에서. 그래서 경상도 안동 같은 데는 조금 일찍이 하죠. 그래, 일단은 다음 시간에 제가 배 짜는 거 해야 됩니다. 그배 짜면 배가 구조가 있어. 발에 거는 거, 그죠? 끌신이라 그러죠. 앞에 이래 내려온 건 속골이다, 그죠? 또 위에는 용두머리, 눈썹대, 눈썹놀이, 뭐, 부티, 옆에 차는 거, 그 다음 부, 이런 걸다 다음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덜그럭 철그윽 철그럭 덜그 이거 해야 돼. 후렴으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배를 짜면서 뭐야 이거 영감 욕한이라 하는 거라. 우리 영감은 어디로 가서 덜그럭 철그윽 철그럭 덜그 내 혼자 홀레 앉아.

철그럭 탁탁 이 탁탁 땡기는 거 보니까 바디집이라 그랬지. 바디집을 땡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철거덕 소리는 뭐냐면 밑에 끌신을 땡기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배틀 구조만 잠깐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배틀은 뒤에는 발이 낮고 앞에는 높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다음에 이거 배틀 노래하면 이해가 돼요. 뒤에가 낮은 건 안전계라 그래. 앞에 거 높은 건 선계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 다리는 높고 뒤에 다리 낮아야 배틀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위에 이렇게 가로질러 놓은 거 용두머리입니다. 이게. 용두머리.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0: 를 전하러 왔습니다.
1: 이건 수정염자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해 용왕께서 스님께 바치는 여의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분명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2: 의상대사는 용의 말대로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갖고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1: 관세음 보살님,
3: 일어나 산 꼭대기로 가거라. 가면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거라.
1: 알겠습니다.
2: 그 즉시 의상대사는 산 꼭대기로 향했는데 그곳엔 관세음 보살님 말처럼 대나무 한 쌍이 높게 솟아 있었죠.
1: 관음 보살께서 말한 대로야. 이곳에 법당을 지어야겠어.
2: 의상대사는 그곳에 법당을 짓고 자신이 받은 수정염주를 봉안하고 이름을 낙산사라 하였답니다.
4: 그런데 이름을 왜 낙산이라고 지은 거야?
2: 낙산은 보타 낙가산의 준말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야.
4: 아.

0: 떠오른 돌부처였습니다.
1: 아, 잠깐. 저 돌부처는 그분이야. 그건
0: 바로 황금빛을 내며 강물에서 떠오른 돌부처였습니다.
1: 아, 잠깐. 저 돌부처는 그분이야.
0: 강물에서 꺼낸 돌부처는 계곡사에서 만난 스님처럼 왼쪽 귀가 없었죠. 그제야 범일국사는 계곡사에서 만난 그 스님이 관세음보살의 현신인 줄 알게 됐습니다.
1: 이리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다니. 그런데 이 부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나?
0: 그때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2: 나는 정치보살이다. 낙산사로 가면

0: 에이, 발음만 굴린다고 외국 말이냐? 안 되겠다.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화엄사로 가야겠다. 화엄사엔 외국어에 관련된 창건설화가 있거든.
1: 화엄사면 구례 화엄사?
0: 맞아. 구례 화엄사는 백제 때 연기조사가 창건해서 3,000명의 스님들이 계시면서 화엄 사상을 꽃피운 사찰이야.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각황전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들과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져서 CNN이 뽑은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엄사로 고고! 백제 사비성에 살던 박노인은 산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안개를 보게 됐습니다.
2: 잠깐! 저건 안개가 아니라 연기 같은데? 분명 저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0: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한 박노인은 일을 멈추고 바삐 산으로 향했죠.
3: 아버님,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2: 누가 산에 불을 피우고 있다.
3: 예? 불이요?
2: 얼른 가보자. 산이 다 타기 전에.
3: 예. 아버님, 저기요. 저기 못 보던 움막이 있는데요.
2: 일단 빨리 저 움막으로 가보자.
0: 움막으로 들어가려는 박노인과 며느리는 그만 멈춰서고 말았는데 움막 안에선 낯선 독경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3: 저 독경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2: 넌 여기 있거라. 내가 들어가 보고 오마.
0: 박노인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움막 안에서 아들과 어머니로 보이는 이국적인 얼굴의 두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2: 두 분은 누구시오?
4: 우린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러 온 승려입니다.
3: 부처님의 나라에서 오신 거네요.
4: 네, 맞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은

0: 거지. 이 각황전의 이름은 원래 장육전이었어. 신라 의상 스님이 세운 건데 임진왜란 때 소실됐지.
1: 소실됐다고?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0: 그건 개파 스님 덕이야.
1: 개파 스님 덕?
0: 궁금하지? 그럼 그 이유를 찾아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고고! 임진왜란으로 장육전이 소실되자 개파 스님은 어떻게든 장육전을 되살리기 위해 부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파 스님의 꿈에 문수 보살님이 나타나셨죠.
2: 내일 아침 제일 먼저
0: 장육전을 되살리기 위해 부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파 스님의 꿈에 문수 보살님이 나타나셨죠.
2: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그럼 장육전을 되살릴 수 있을 테니.
0: 개파 스님은 문수 보살의 말대로 다음 날 시주를 받기 위해 마을로 향했는데

0: 문제라니요?
1: 이 아인 태어나 한 번도 오른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공주의 손을 한번 만져봐 주십시오.
2: 그렇게 개파 스님이 공주의 손을 만지자 공주는 손을 활짝 폈는데 손바닥엔 장육전이란 글자가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환하게 웃는 공주의 이마에 낯익은 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0: 아, 저 점은 분명 거지노파가 환생한 거야.
3: 스님께서 우리 공주의 문제를 고쳐줬으니 그 대가로 소원을 들어주겠소.
0: 제 소원은 화엄사의 장육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3: 모두 들어라. 당장 화엄사에 장육전을 중건하라.
2: 공주로 환생한 거지 노파의 정성으로 중건된 장육전은 각황전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화엄사를 지키며 서 있답니다.

웬 상처야? 나무에서 떨어졌어. 뭐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진짜네? 아이고 배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누구랑 싸웠다고 할걸. 에이, 그럼 나쁜 원숭이지. 싸우면 나쁘다고.

0: 아가씨요.
1: 됐고,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 부숴버릴 테니 그리 가라.
2: 산적들이 해수국사에게 겁을 주고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목이 말라 샘물가에 갔는데,
1: 아니, 웬 금바가지야?
2: 금바가지를 숨겨 집에 돌아온 산적 두목은 기분 좋게 금바가지를 꺼내들었죠.
1: 이게 뭐야? 금바가지가 아니라 나무바가지잖아. 분명 누군가 요술을 부린 거야.
2: 놀란 산적 두목은 다른 산적들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다른 산적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 후였죠.
1: 우리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하다니.
3: 이게 다 그 스님 말대로 부처님이 벌을 주신 거 아닐까요?
1: 그래, 이 일은 스님을 괴롭힌 까닭에 당장 스님에게 가자.
2: 일곱 명의 산적들은 그 길로 해소국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1: 스님, 비록 미천한 산적들이지만 우릴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3: 예, 제자로 받아주시면 사찰 창건을 돕겠습니다.
2: 그 후 일곱 제자는 열심히 수행해 모두 나한의 경지에 올랐고, 해소국사는 창건한 사찰의 이름을 칠장사로 지어 일곱 불자들을 기렸답니다.
4: 나도 열심히 공부해 나한이 되어야지.
5: 동아.
6: 왜?
5: 여기서 소원 빌어.
6: 그럼 시험에 합격할 테니까.
5: 여기가 뭔데?
2: 박문수

0: 일필휘지로 시험지를 채워나갔고 심혈을 기울여 나한이 알려주지 않은 한 문장을 완성했죠.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게 됐습니다. 박문수는 그 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칠장사 나한전에 와서 소원을 빌었답니다.
1: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타서 더욱 갈증을 심하게 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만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선은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이렇게 하면 되는데.
5: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6: 연불 좀 듣고 싶은데.
7: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고마워요.

국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뜻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곡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령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환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시방 세계 가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가 필경무부

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보자금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심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부처님, 저는 고사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중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늦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0: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중도 노선과 독립이 필요하단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채택된 부산선언은 협력과 사람 중심의 세계유산 보전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수행과 의례, 사찰 음식 등

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일정에 따른 연설자 선정과 예산안 배정을 마쳤습니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경주 불국사 특설무대에서, 국제학술강연회를 비롯한 공동선언문 발표는 경주시내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종단협은 또 한국불교 지도자 해외 성지 순례를 오는 11월 말 4박 5일간 라오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임기 만료를 앞둔 사무총장 진호 스님의 후임 선출을 위해 신임 사무총장 입후보 접수를 거쳐 오는 12월 이사회에서 최종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어제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국 교구본사 가운데 가장 먼저 기금을 전달한 수덕사에 감사를 표하며 수덕사 덕분에 더 많은 분이 정성을 모아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신 스님은 기금을 급하게 마련하다 보니 말사 차원의 모연을 하지 못했다며 말사에도 홍보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5일 회기로 개회합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어제 예정된 연석회의를 성원이 되지 않아 간담회로 전환하고 회기와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지난달 23일 성원이 부족해 개회 당일 폐회했던 238회 임시회와 달리 239회 임시회는 늦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3일 동안 문을 열어놓을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성원이 부족할 경우 종책 모임과 논의해 폐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9회 임시회는 234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사찰법 개정안과 236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선거법 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백중 지장 기도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18일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 지장 기도 선지식 초청 법회 육제법사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해 참 나를 찾으며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을 진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은 모두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널리 전파돼 모든 중생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비로소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인 정토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범어사를 방문해 주신 총무원장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법문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 범어사 구성보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고승유목 및 고려 청자바루 전시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찰 음식의 인기가

0: 나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 말씀, 그리고 그런 생명들은 곧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부처님의 음식이 약이라고 했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인지.
1: 책에선 오색 간장 비빔밥과 당근 국수 등 38가지의 사찰 음식 레시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은 레시피보다 선지 스님이 살아온 수행자로서의 삶과 사찰 음식을 연구하며 깨달은 불교 정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양을 짓는 일이 어떤 의미이고 채소를 씻으며 마음의 평화를 연습한 이야기들은 사찰 음식이라는 겉모습에 매몰된 대중에게 또 하나의 울림을 전합니다.
0: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땅도 물도 햇빛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건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0: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조계 총림 송광사가 어제 도연당 버풍 대종사 일주기를 맞아 경내 사자루에서 달의제를 봉행했습니다. 버풍 대종사 추모달에는 조계 총림 방장 현묵 대종사 헌양과 대중삼배 추모 입정, 헌화 종사영반 문도 대표 인사, 부산 문수사 합창단 음성 공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도 대표 지원 스님은 은사 스님의 일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과 선원, 유런, 강원, 본말사 대중 모두 동참해 준 데 고마움을 느낀다며 생전 가르침을 따라 부지런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31년 충북 괴산 출신의 버풍 대종사는 효봉 스님을 은사로, 1959년 동화사에서 삼위계를 수지하고 통도사 극락선원, 표충사 내원암, 망월사 상원사 등에서 수행 정진했으며 송광사 주지와 478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참선재단의 참선 집중수행 프로그램 참사람의 향기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제주 원명선원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7박 8일의 일정으로 시작한 참사람의 향기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4명의 일반인이 참가했습니다. 참선재단 이사장 금광스님과 선원장 혜호스님 지도로

0: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1: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불교가 한자리에 모인 거는 우리 스는 이래로 한두 분 따로따로는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지 않습니까? 이웃 종교와 마음 공부 참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2: 큰 기대 속에 문을 연 발표회는 세계 최초의 4대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 중창단 멤버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열기를 더했습니다. 불교 부문 발제자를 맡은 성진 스님은 대승 기신론에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는 명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스님은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의 과정을 어제의 언쟁과 오늘의 카톡 무응

0: 이들의 특별한 중창 공연이 이어져 사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교리에 갇힌 종교가 아닌 일상 속에서 괴로움을 끊고 참된 자성을 찾아가는 종교인들의 유쾌한 소통은 대중에게 종교의 참된 가치를 친숙하게 전한 뜻깊은 마당이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서울 경기남 불교합창단 연합회가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열고 찬불가를 통한 전법과 불교 음악 발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연합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념식에서 경북대 실용음악과 교수인 유수응 작곡가에게 불교음악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유 작곡가는 2011년 조계종 위촉곡 해탈을 작곡하고 2015년 찬불가 앨범 천년의 향기 프로듀싱을 맡는 등 창작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연합회 지도법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은 찬불가는 법당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연꽃을 피우는 포교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조영숙 연합회장은 역대 선배와 단장님들의 열정 덕분에 오늘이 있다며 앞으로도 찬불가 보급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분신한 티베트 활동가 고 롭가랑젠 씨의 죽음 이후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향한 목소리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자치를 주장해온 달라이라마의 중도 노선과 이젠 독립이 필요하단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자물쇠로 몸을 묶은 티베트 청년들이 뉴욕 한복판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진섰습니다. 중국의 종교와 문화 탄압을 멈추고 티베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티베트인의 문화와 종교, 언어를 지킬 권리를 지지한다며 중국 정부에 달라이라마 측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티베트 내에서도 중국과의 공존과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뉩니다. 그동안 달라이라마 존자는 중국 체제 안에서 티베트의 종교와 언어를 지켜내기 위해 자치를 요구하는 중도 노선을 제시해왔습니다.
3: 중도 선호라는 그 사실을 티베트 독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같이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 안에도 티베트라는 그 역사적인 문화라 역사적인 종교 역사적인 언어 그거를 잘 독립적으로 쓸 수 있게 그걸 자치구 하면 된다.
2: 티베트인들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언어와 정체성을 이어온 삶의 기반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계속되는 종교 통제는 티베트인들의 정체성 전체를 뒤흔드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난 1일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시행되면서 평화적인 자치만으로는 티베트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타협 없는 독립만이 티베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3: 중국에서는 계속 문화 말사, 종교 말사, 민족 말사로 통해서 티베트라는 그 이름까지도 없애는 행동으로 시작했었거든요. 4년 전에 티베트라는 그 단어까지 없애는 방법으로.
2: 고 롭가랑젠의 분신으로 다시 불붙은 티베트의 외침. 공존과 독립 사이에서 티베트 불교의 미래를 향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아픔을 중생과 함께하는 마하의료회가 지난 18일 김제 망해사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펼쳤습니다. 마하의료회는 주지 우림 스님, 김정순 회장, 강설미 부산대병원 전문의, 최보선 김제시 의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진봉면 지역 주민들에게 자비의 인수를 전했습니다. 우림 스님은 마하의료회 의료 봉사는 대유왕이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사라며 중생의 아픈 곳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와 나눔의 실천이 계속 이어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보기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요.

0: 3대째 목탁 장인의 맥을 계승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진석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0: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스님. 저는 이제 경북 영천에서 라고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준석 대표님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요.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대표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3대째 이어온 길. 와, 3대째. 또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직장을 다니던 와중에 이제 좀 뭐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종종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그 일을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 도와드리러 가고 또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아버지께서 목탁을 해오는 그런 전통의 무게가 어느 순간에 딱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와, 제가 좀 더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예. 이게 이제 아버지께 딱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회사 그냥 그만뒀어요. 저 이제 목탁 가르쳐 주세요.
0: 예. 이렇게 그때가 몇 살 때였나요?
1: 그때가 딱 기억을 하는 게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0: 2015년부터.
1: 네, 그때부터 딱 그냥 아버지께.
0: 거의 10년 전이었네요.
1: 네. 뭐 연차로 따지면 한 뭐 한 12년 정도 되긴 하는데 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0: 예. 아버지가 그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이놈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반응이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뭐 나무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너무 놀라시면서 하셨는데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그 또 어떤 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0: 좋았다.

0: 3대째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할아버지, 아버지로 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1: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목탁을 하시진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찰 짓는 대목장이셨다고 예,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근데 하지만 아버지께서 좀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찰 짓는 대목장 일을 하진 않으셨고요. 전국을 떠돌다가 어느 한 사찰에서 스님을 만나서 목탁을 만드시는 스님을 만나서 그때 목탁 만드는 거에 이제 기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한 10대 후반부터 목탁 일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저 또한 이제 약 10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목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사찰을 건물을 짓는 대목수셨고 대목장이라고 불리우셨고 아버님께서는 할아버지한테 그 기술을 고스란히 전수받지는 못했지만 10대 후반부터 이렇게 목탁을 직접 만드는 이 길을 걸으셨고 또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이 목탁 장인의 길을 지금 아드님이 전수받고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한편의 소설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 저희 목탁을 한번 보시면 그 충자라는 낙관이 들어갑니다.
0: 충이요? 나 본 것 같은데?
1: 그 낙관이 할아버지의 상호였던 충북공에 썼었던 그 낙관을
0: 충북공에?
1: 지금은 영천에 와서 상호를 좀 변경을 하지만 그 일대 할아버지께서 쓰셨던 낙관을 그대로
0: 야, 저 사진에 나오네요.
1: 저 옆에 충자가 있는데요. 그대로 이제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불교 공예의 그 길을 좀 이어가고자 아직도 지금 계속 이게 충자 낙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할아버지께서 충북 분이셨나요?
1: 네, 고향이 충북 청주 분이셨어요. 아버지 고향도 충북 청주 분이셨어요.
0: 충청도 분들이 점잖으세요. 네. 아, 뭐 포장하기 나름이죠.

0: 그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느 날은, 오늘 바쁜 게 없으니까, 뭐 일찍 가라. 뭐 아니면은, 뭐 내일은 급한 게 없으니까, 그냥 나오지 마라. 쉬어라. 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네, 쉬라고 하고, 일찍 가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막 친구들이랑 만나서,
1: 아싸!
0: 네,
1: 뭐.
0: 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1: 예.
0: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있었잖아요.
1: 있었죠.
0: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1: 힘들었죠.
0: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이게 대를 잇는 거에 위기가 올 정도로
1: 그
0: 좀 예,
1: 정도로.
0: 많이 힘들었었는데
1: 예.
0: 그때 아버지께서도 너 다른 일 알아봐라. 예,
1: 아버지께서요.
0: 이거 안
1: 안
0: 되겠다.
1: 되겠다. 딴 일을 알아봐라.
0: 예, 그럼 뭐 전에 잘 다니던 직장을 다시 가든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못 먹고 산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다른 일을 하기보다 이게 뭔가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공백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목탁에 다른 전통 공예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오치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탁의 오칠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또 다른 디자인의 목탁. 또 다른 오칠 기법을 활용한 그런 목탁의 뭐 마감이라든지 그런 걸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목탁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조금 선보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금방 오치를 목탁 제작하는 데 접목했다고
0: 네.
1: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0: 본래는 그 오칠을 하는 이유가 그 이제 뭐 보존성이라든지
1: 그렇죠.
0: 심미성을 조금 살리는 부분이었어요.
1: 저희도 그 스님들 공양자씨는 나무 바리떼에 오치를 다
0: 네,
1: 하거든요.
0: 맞습니다. 그 스님 그 공양하시는 그 바루도 또한 이제 보존성이랑 심미성이랑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식 기라는 특성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오칠을 활용을 하는데 목탁 또한 좋은 소리,
1: 좋은 소리.
0: 그 다음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뭐 수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1: 보관도 오래 할
0: 조금
1: 수 있고.
0: 네, 고려를 하게끔 이제 다양한 오칠 기술을 접목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이제 목탁을 좀 만들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1: 그러면 기존에는 목탁에 오칠을 잘안 했었던 건가요? 원래는?
0: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그 오칠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법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강도도 달리하고 색도 달리할 수도 있고 뭐좀 여러 가지 좀그 테스트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목탁에 오칠하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목탁에 옥칠이라는 기법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조금 변화를 많이 주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정확하십니다, 스님.
1: 예. 그러면 이렇게 목탁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하나의 목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보통 목탁에서 사용하는 나무는 모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특히 산살구 나무만을 꼭 고집을 하셨어요.
1: 산 살구 나무.
0: 예, 맞습니다.
1: 뭐가 또 다른가요?
0: 네, 이제 다른 나무에 비해서 무게와 소리와 그런 나무마다 우리 단단함이 다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1: 다르죠.
0: 네, 거기서 너무 무거우면 단단하고 무거우면 이제 무게도 있고
1: 그쵸.
0: 근데 가공이 너무 힘들어요.
1: 예.
0: 그리고 너무 가볍고 그 무른 나무를 사용하면 목탁을 만들기에는 쉽지만 수명이 너무 짧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최적의 재료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또 선택을 하셨고

0: 찢어진 통나무를 이제 밖에서 한 1년 정도를 또 말리고 그 뒤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또 목탁의 형태로 계속해서 깎아서 나가죠. 오. 예, 거기서 이제 한번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진을 빼는 과정도 있고 오. 중간에 그걸 꺼내서 가공을 하고 건조 넣어놓고 또 몇 개월 뒤에 꺼내서 중간 이야. 가공하고 또 건조해서 넣어놓고 오.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가
1: 아 그냥 나무만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군요?
0: 아닙니다.
1: 아니었구나.
0: 네, 아주 오랫동안의 건조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1: 세상에 쉬운 게 없네요.
0: 네. 예.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좀 소리를 잘 맞추고 이제 마감치를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게 하나의 나무를 건조하는 게 몇 년이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야, 그렇게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니까 아름다운 통통 하는 네. 아름다운 목탁 소리가 나는 거군요.
0: 네.
1: 야, 목탁 칠 때마다 마음이 새로울 것 같아요.
0: 아,
1: 야,
0: 네, 맞습니다.
1: 이 하나의 목탁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왔단 말인가.
0: 네.
1: 오늘 내 손에 이 목탁이 들어왔으니 부처님 앞에서 정성껏 목탁을 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1: 그렇게 기나긴 오랜 과정에 공을 들여서 만들고 만들어가는 그 목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배우고 느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네.
1: 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거기서 이제 딱 배웠던 게 모든 일을 하면서 좀 마음이 급하게 재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 좀 기간을 건조 기간을 좀 줄여보고 이제 빨리 만들면 좋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여러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좀 막 인공적으로 건조도 막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1: 과정을 좀 줄여보려고.
0: 네. 근데 결국에는 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1: 아.
0: 예,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성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와 저도 깨달게 된 거죠. 아 이게 어느 정도는 자연에 맡기는 게
1: 이야.
0: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지금 건조는 이제 어느 과정에 자연도 같은 이 목탁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인공적으로 이렇게 건조를 한다든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거의 없고요.
1: 예.
0: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막 바쁠 때도 있고
1: 있죠.
0: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복잡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되는데 재촉하지 않아도 차근차근 하게 되면
1: 예.
0: 뭐든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도 좀 이게 마음의 평온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예,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1: 목탁을 만드는 좀 그 기나긴 과정을 효율적으로 줄여보고 줄여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했다.
0: 네, 네. 인위적으로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1: 오히려 자연에 맡기고 공들이고 정성을 다하니까 훨씬 더
0: 네.
1: 과정은 느릴 수 있지만 훨씬 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0: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1: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진리인 것 같아요.
0: 네.
1: 욕심부리고 급하게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0: 아, 맞습니다.
1: 그렇지만 좀 느리게 가도 괜찮아. 한 단계 한 단계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서 노력하는 삶은 반드시 언젠가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리는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안진석 대표님은 목탁을 만들면서 그 네. 진리를 배우신 거네요.
0: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출가하고 빨리 깨달으려고
0: 네.
1: 전 뭐 어디 강원도 안 가고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선방 갔거든요.
0: 네.
1: 빨리 깨달으려고. 그 저는 뭘 걱정했냐면 너무 빨리 깨달을까 봐 걱정했어요. 아무도 이러시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몸만 좀 건강만 해쳤거든요.
0: 네. 네.
1: 너무 막 욕심부리고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좀 건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0: 네.
1: 아, 이렇게 삶의 진리는 단순하고 평범한데 다 우리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 목탁을 통해서 삶의 어떤 진리를 또 느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목탁의 마지막 완성은 사실 소리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똑

0: 똑같이 만든 목탁도 미세한 소리의 차이가 있을 텐데
1: 네.
0: 목탁 장인으로서 그 미세한 소리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또 궁금합니다.
1: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한데 저도 처음에 아버지께 목탁 소리를 맞추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도 아버지께서는 네가 많이 해봐야 안다 라고만 하시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0: 네가 많이 해봐야 안다.
1: 네네.

0: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이 다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부터 어, 이 목탁은 이 소리가 맞구나.
1: 오. 네,
0: 이 목탁은 아, 이 목탁은 이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1: 아, 이 소리는 이 소리대로,
0: 네.
1: 저 소리는 저 소리대로.
0: 네. 그래서 각각의 한 개, 한 개의 목탁마다 이렇게 그 소리를 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1: 오.
0: 이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이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 또한 그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해보고 알아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거지. 생활하면서 경험해왔던 경험 뭐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꼭 생각이 같을 건 아니잖아. 목탁도
1: 아니죠.
0: 소리가 같은 건 아니지. 그렇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또 얻게 되더라고요.
1: 저마다 자기의 소리가 있을 뿐.
0: 네. 그것이 다를 뿐이지 꼭 생각이 같을 건 아니잖아. 목탁도 소리가
1: 아니죠.
0: 같은 건 아니지. 그렇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또 얻게 되더라고요.
1: 저마다 자기의 소리가 있을 뿐. 시비와 분별하지 않는다. 근데 솔직히 깨진 소리도 있잖아.
0: 맞습니다.
1: 목탁 치다 보면 깨진 소리가 있거든요,
0: 네,
1: 사실.
0: 맞습니다.
1: 예.
0: 네.
1: 그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고의
0: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조금
1: 보내드려야 되나.
0: 막 건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져서 나오는 목탁들도 꽤 있으세요. 아까도 그 자연에서 맡기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이제 자연으로 그대로, 네, 뗄감으로 뭐 예,
1: 뗄감으로.
0: 본래의 가치의 본래의 모습으로 또
1: 본래
0: 돌려
1: 모습으로.
0: 보내드립니다.
1: 우리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0: 네, 맞습니다.
1: 더 나은 목탁을
0: 네.
1: 탄생시키기 위한
0: 네.
1: 본래 자리로 너를 놓아줄 뿐이야.
0: 맞습니다.
1: 예, 그럼 목탁이 이해해 줄까요?
0: 아마, 네, 또, 다른 또 목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또 불을 지피는 뗄감이 또 된다면 또 충분히.
1: 오늘 참 좋은
0: 네.
1: 말씀 많이 듣습니다. 안진석 대표님에게 목탁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목탁은 모두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의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목탁은 이제 나무의 속을 비워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나무의 그 울림을 또 만들어내는 게 그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또 마음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목탁 소리를 들으면은 또 너무 몸이 또 편안해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게 되면 또 다 이룰 수 있듯이 그런 그 비움이란 게 그 약간 무소유의 의미와 좀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가지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목탁의 속을 비우는 그 자체도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워야지 하나의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비워야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0: 예, 우리가 찻잔에다가 차를 따라주려면 찻잔이 비워 있어야 새로운 차를 따라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와
1: 맞습니다.
0: 같이 우리가 목탁이라는 것도 사실 목탁 안을 보면 텅 비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목탁을 칠 때 그 비어 있는 그 비움 속에서 아름답고 청아한 울림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목탁을 이렇게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목탁을 칠 때 뭘 느끼냐면 아 비워야 되는구나. 내 자신을 비울 때 더 널리 세상에 큰 울림을 줄 수가 있는 거구나. 바로 이 목탁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맞습니다.
0: 예. 불교 박람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1: 네.
0: 아, 또 뭐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1: 불교 박람회가 최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0: 불교 박람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1: 네.
0: 아, 또 뭐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1: 불교 박람회가 최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또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그 일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불교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만 오고 불자 분들만 오시고 사찰에 항상 다니시는 분들만 오고 나이대도
0: 스님하고 신도들만 오고
1: 그렇죠. 이제 나이대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딱히 목탁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절에 가면 항상 만나볼 수 있는 게 목탁이니까.
0: 네.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딱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젊은 친구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리 와보라.
0: 오.
1: 목탁 한번 쳐보지 않나?
0: 직접 한번 쳐보라고.
1: 거의 반강제로 손에 막 쥐어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막 치는 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너무 좋죠. 와 좋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오세요. 내년에 불교박람회 또 한번 오시고 옆에 근처에 사찰 있으면 사찰도 한번 가보시고 저는 그렇게 조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불교박람회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 이유가 대표님 때문이었네요.

0: 목탁을 구입하러 오셨는데 관람객이 그 목탁을 잡는 방법이랑 두드리는 법이 그게 아니니까 답답하셨는지
1: 네. 네. 보다 못해서
0: 이렇게 잡는 거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고
1: 아마 그러니까 거꾸로 들고 있었을 수도
0: 맞습니다
1: 있고.
0: 맞습니다 그래서 막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보살님께서는 좀 걱정과 스트레스라는 게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짐을 이만큼 지고 계신 보살님이셨는데 목탁을 한 번쯤은 두드려보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줄을 서서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목탁 소리를 들으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어떤 일이

0: 이 목탁 소리가 현대인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마음의 어떤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데 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네.
0: 우리 대표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1: 최근에 이제 뭐 불교박람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탁 체험을 위해서 이제 줄도 많이 서주시고 한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싱잉볼을 이용을 해서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0: 시는 입장과 하는 또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것 또한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목탁 열쇠고리라는 이름을 적어놓은 거를 지우고 목탁 키링이라고 바꿔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또그 효과인지, 그리고 그이 키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는 관람객분들이 또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지 준비한 물량을 또 모두 판매가 되는 결과도 얻었고요. 목탁 또한 목탁을 체험을 또 진행을 하면서 직접 목탁을 또 두드려 볼수 있는, 우리 절에 있는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도 시켜주면서 목탁 소리로 마음의 평안도 줄수 있는 그런 것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이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목탁도 모두 판매가 되는 결과도 얻었고요.
1: 이야, 참으로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네요. 예. 근데 젊은 애들이 9세대식으로는 열쇠고리.

0: 됩니다.
1: 네, 노력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마음을 깨우는 시우 피우 초성 퀴즈예요.
1: 네, 한번 맞춰보세요.
0: 아, 너무 어려워서 뭐 마음을 제가 배가 고팠는지 스프 그 뭐지 뭐 네. 뭘까 뭐 아니면 마음을 깨우는 근데 이제 뭐 좀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누우라고 네. 쇼파 뭐. 그러다가 에 네. 모르겠다 가장 건전한 이제 단어를 한번 골라봐서 네. 소풍이라고 한번 네. 했는데 네. 표정을 보니까 틀렸네요. 마음을 깨우는 네. 소풍 뭐 이랬는데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네, 정답은 네 쉼표입니다.
0: 쉼표. 네. 아 생각도 못했다 쉼표. 네. 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깨우는 쉼표.
1: 목탁의 우리 소리는 좀 이제 바쁜 좀 흐름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목탁이 단순한 소리를 내는 불구가 아니라 하나의 그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쉬는 그런 목탁 소리,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0: 마음을 깨우는 쉼표. 아까 말씀해 주신 목탁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 뜻이 그대로 함께 이어가는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예,
0: 마음을 편안해주는 도구, 네.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쉼표. 네.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안진석 대표님,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쉼표, 이 목탁이 의외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
1: 네, 맞습니다.
0: 자세히 또 설명 부탁드려요.
1: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명상이 참 주목도 많이 받고 해외의 큰 기업의 CEO분들도 명상의 중요성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불교 종단에서도 우리 명상을 좀 많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0: 예, 있죠.
1: 네. 근데 해외에 우리나라 한 스님께서 우리나라 명상 방법을 좀 많이 전파를 하고 그 명상법 그다음에 우리 한국 그런 예불하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한국에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목탁 또한 해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해외에 그리고 우리 명상을 해외에 알릴 때 목탁 또한 좀 이렇게 제가 홍보를 잘 하면 저절로 우리 한국 불교라는 게 해외에 저절로 전해지지 않을까. 우리 불교에서 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해외에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올해는 이제 해외 전시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탁뿐만 아니라 나무의 울림과 이런 편안함 마음을 주는 그런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지금 해외 전시도 준비 중이고 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우리 목탁을 또 해외 여러 사람들에게 또 소개해 주는 아주 소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1: 네.
0: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네. 앞으로의 이제 이 목탁 장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보통 목탁이 이제 사찰에서 사용만 되는 그런 도구에서 우리 일상에서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조금 많이 만나보게끔 이게 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데 이 작은 도구, 이 목탁이라는 이 작은 도구에서 그런 위로와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어떤 누구에게는 뭐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자 제품이자 하나의 그런 뭐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0: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0: 끝으로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진석 대표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저에게 가피란 사실 그 공의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이게 좀 미래도 좀 불확실하고 하는 이 새 시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뭐 소개고 받고 해서 뭐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참여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젊은 분들이 목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명상에도 목탁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모두 다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 부분에서 가피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0: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선임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 공동체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번으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운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행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이번 이제 10월 네 번째 주부터 48군데 우리나라의 청토 도량 아미타 로드에서 순례길을 정토 순례길해서 정토로 가는 길해서 48군데를 이제 순례를 합니다. 이 정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아미타불을 모시고 기도하는 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8군데를 뽑아서, 아미타불 48대 원이니까 48군데를 뽑아서 한번 그 도량을 참배를 가자, 순례를 가자 해서 2010년도에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전부 조사를 했어요. 한 200군데 사찰을 뽑아서 축소하고 해서 그 국보나 보물이, 아미타불이나 극락전이나 이런 데 국보나 보물이 있는 사찰, 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토사처럼 만일염불회를 하고 이렇게 염불하는 도량, 이것을 이제 엄중하게 뽑아서 이제 48군데를 순례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10월 아마 24일일 거예요. 강원도 금봉사부터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조계사, 봉은사에서 출발하고, 대구에서도 출발하고, 부산서도 출발하고, 광주서도 출발하고, 전국에서 다 모이면 몇백 명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봉사에 가서 우리가 남아미타불 기도도 하고 아미타경도 독송하고 하는 그런 순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법회를 하는 거니까 그래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정토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우리는 다 정토로 가야 된단 말이야. 죽으면 갈 곳이 두 군데라. 또 이제 하나 플러스 하면은 2 플러스 1 하면 세 군데야. 지옥으로 가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극락으로 가느냐? 이세 가지. 지옥에는 지금 만 원이야. 지옥은. 가도 자리도 없어. 그런데 이 중생들이 지옥은 그냥 죽으라고 가려고 해. 평생 살면서 지옥 갈 일만 하는 거요. 오지 말라고 하는 지옥에는 서로 갈려 하면서 텅텅 비어 있는 극락은 안 갈려 한다고. 참 답답하지 않아요? 텅텅 비어 있는 누구나 오면은 환영한다 하는 극락은 갈려고 안 해. 왜안 하느냐?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가는 사람들은 또 뭐 하느냐. 저기 금강탑다라니, 금강탑다라니 저것을 이제 죽으면은 입관할 때 전부 관 속에 넣잖아요. 작년에 생전 예수제 하면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지스님이 공단으로 맞추었어. 공단. 공단으로 맞추어서 저것을 특별 제작을 했어요. 특별 제작을 공단으로 제작을 해서 가는 절마다 도장을 받아. 가는 절마다 도장을 받아서 임종할 때 관 속에 넣어준단 말이야. 저 종이 다라니 말고 공단 다라니를 해서 다 관 속에 넣어주고 옆에 오른손에는 뭘 쥐어주느냐 하면은 극락세계 파스포드를, 퓨어랜드 부디즘 로드 파스포드야. 그 과사를 딱 입고 그 위에 그 손에는 오른손에는 파스포드를 딱 잡혀주고 그 위에 탑다라니를 딱 해서 관뚜껑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야 돼요. 아름답게. 장엄하게. 죽음을 아름답게 보내지 못하면은 평생 산 것이 아름답지 못해. 그래서 아주 정말 여법하고 거룩하게 해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하루에 집에서 염불을 1000번 남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경 사경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출석 체크가 안 되니까 요즘 모바일로 해가지고 매일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딱 이제 본단 말이야. 출석률이 낮으면 재수생 탈락. 그거는 순례할 때 끼워주기도 안 해. 이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극락세계는 가야 될 거야. 10만 명. 100만 명이 가면 더 좋고. 9월 초하루 날 여기에서 발대식을 해요. 그럼 이제 금봉사로 가요. 그래가지고 금봉사 주차장이 다 모여서 전부 낙자 다 하고 배낭에는 자기 금강탑다라니 넣고 극락세계 가는 파스포드 가지고 또 자기 목탁을 만들어. 여기서처럼 자기 목탁을 전부 만들어서 이름을 새겨줘. 자기 목탁을 가지고

그런 사찰이 지금 저 산중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찰에 전부 일일이 연락해서 전부 동의를 다 받았어요. 자, 오늘 이제 첫 시작을 하면서 정토라는 것은 뭐냐? 왜 우리는 정토사는 가면 맨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맨날 그냥 남아미탑을 불러라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남아미탑을 입에서 남아미탑을 소리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들 남아미탑을 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인종연부를 가서 남아미탑을 하라 그러면 쏙 그런다고. 내가 지금 죽지 않는데 왜 스님 남아미탑을 하라 그러냐 기분 나쁘게. 근데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 남은 생일에 가서 연불할 때 남아미탑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이 남아미탑을 입에서 한번 나온 남아미탑을 한번 뱉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서가 어디에 있느냐? 이론서가. 정토에 대한 것은 대성경전이 970가지가 있는데 대성 부처님 대성경전이 970가지가 있는데 290경전에서 남아미타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경전의 3분의 1이 정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대성경전에 한 구절만 나오더라도 그것이 신앙이 되는데 290, 3분의 1의 경전에 다 아미타불을 찬탄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운데 제1부처님이 누구냐? 시방삼세불 아미타 제일이야. 시방삼세 부처님이 많은 부처님이 있지만도 그 중에서 최고의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불이라 그랬어. 장엄연불하고 제사 진행할 때 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시방삼세불 아미타 제일 위덕무궁거 아검대기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안 믿어. 이것을. 극락은 누구가 갈 수 있느냐?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이제 박설하고 정토의 290종류의 경전에서 너무 좋다 생각하면 비오는 것이 고마워. 이제 박설하고 정토의 290종류의 경전에서 아미타불을 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네 권이에요. 네 가지. 반두산매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네 가지라. 네 가지. 정토 사부경 가운데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뭐냐? 반두산매경. 반두산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싶으면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한 번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 만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참선해서 뭐 하느냐? 견성하는 거라.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염불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이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정말 부처님이 계신다면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견불이라고. 반조삼매경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하신 경이에요. 기원전 1세기경에 생겼는데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다 본문을 설하시는데 인도에는 그때 16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 멀리 있는

나타나요. 아미타불이 나타나서 아미타불이 법문하는 거예요. 극락이 어디 있느냐? 극락이. 여기에서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은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에 있다. 거기에 지금 현재도 아미타불이 저기 설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냐? 관무량수경이에요. 관무량수경. 부처님께서 저 무량수경처럼 칠엽구 기사굴에 계실 때에 왕사성에서 이제 피극이 일어나. 왕사성. 그 밑에 왕사성. 왕사성에서 피극이 일어나. 고다마 시달타가 출가를 하러 가니까 빈바사라 왕이 고다마 시달타를 만나서 야, 너 출가하지 말고 내 나라 반을 줄 테니까 임금 노릇을 해라.

그런데 도저히 3년을 기다릴 수가 없거든. 왕비가 그때 나이가 40이야.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빈바사라 왕이 자객을 보내서 수행하는 자는 수행자를 갖다가 살해를 해버렸다. 살해를 해보니까 이 수행자가 빈바사라 왕가에 태어나게 돼 있는데 살해를 해버리니까 죽을 때 그냥 원한을 가진 거야. 원한을 가지고 이제 빈바사라 왕의 왕비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래가 놓은 아들이 아사세 왕, 아사세 태자야. 아사세 태자. 아사세 태자인데 또 가서 이제 점을 봤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당신이 3년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못 기다리고 지절로 죽어서 주엄신이 와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해가지고 죽을 때 원한을 가져버렸어. 죽는 순간에. 그래서 당신 아들이 당신을 해할 것입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덜컹 겁이 난 거야. 겁이 나서